0: 지겨로 럽정도 교수기 제사 안 마신 걸 라직 돈을 삼추 배트 다치야나 마딘지 독스 카트야 우르베
1: 세구쇼 기나디 애시 예토라 동전 낭마리
0: 쇼마 다치야나 녀라 기부 용배 멸란 잡초
2: 在古雪塔，别准你了。这片出谷口塔，沿途从外街往美特，与县土出局土送去三塔街。我看是给国团们塔，可你真送去信，开车当外马车，别准了，你动车不当外拿，杀了去。
0: 爹来个你，那你把那小丁干着。
1: 在古雪，你站着往着。
0: 走，别走。别去，让开这所用完事的。
1: 谢谷雪，那你的别去，别去，这都给牛姑去领着。
0: 这都给牛姑。
1: 那咱这个不够。那这个不够。哈哈哈哈哈哈！那这个不够。别去。谢谷雪，哈哈哈哈哈哈！谢谷雪。
0: 那你原先的车着，
1: 三姑兄，车是不是那？看来你开不走的，赶紧给动过来。
0: 别追，别追，那俺娘不坐，就坐那，赶快开坐车呢，开车走吧。
1: 三姑兄，你站着玩着。
0: 那俺都多一几米多，你那也说。
1: 三姑兄，你一进。
0: 别追，那你车没进门呢，那你个不过跟得去个，那你跟得去个。别追。

0: 다데 베그 소아르 바타나 나츠모기 초아니기 바타 드와인드 하존치부 여자 어 답베자는 나츠게 바든 주주 어 나츠 베그 리조 쪼르와 데그 노로라 토마르 드레송 여자 메존지게 그바치레세나 어 그바제 여자 지금 노로도 네타지데 쪼르라 니파그 노도 츠리완도 바 니차가 츠리와 삼네 때 소아르발 때 정고사 마체다 정직의 국가 차체 메케즈이나 소아르바 같은데 곰시 뜻소 소아게 곰시 야보때 로조자구지데 근데 그 손바 여자 내가 저 벽에 다지 사찰라지나 토강게 모차가 있는다 다 소아데 마운치슈도 산나 나모니 존테 와 벨루게 소리다 저하존 쳐보요 데코르게 자지다 톤지다 마체다 초아게 룰루드 차카 와가 죽이티 소아르바게 소바 노지 냠모고치드게 라타시바 여자 데페자는 가츠게 베게 소아르바티게 니팔 아타나 가츠게 파딘 제지게 제파포 유토요 덩고 문다지이나 쿠마타 와야 멤버자 데오 가츠게 초아게 토라 곰시 옆에 여차는 존데 그런 공로사 자든 이제 짱아 쇼바야 내가 저거 영자게 시바때 저도 통통 잡은다 지나 지는 그로 멤버들아 니는 가서 그 베게 아 아젤라는 게 자파포 코인스 자전주 캔을 거래라 코나즈는 지는 멤버 니는 영어 저거 소화기 도시 아무게 나타지 괜찮다 그런 모자들이 시장아 근데 대발이야 어때 따뜻하다 베게 소리기 노든다 디노로 샤와 샬롱다 초와 시기 공부할 때 틀리지 시킨 수 있나 뭐야 틀린 것 때가 배도시라 여자
1: 제 공도 냐전처라 주송바 노시 다 뱀행 놓라 용더니 나치 남준 조위고 곰시데 하죠 사치무신 바 송요레센도 나주 남준 조조치 지구 도슨 대지거더니 조위 곰시 여보시요나 나주 그 대통나요 겐송 여보시시데 조지 공거송바 노시 당아치 베지 소아르피고 종루 노데요 남진지 곰시 정부도 소아르피고 지 종루티 찬다사 몽보요파 다니 나출란 더다 응어주시송
0: 아테 나라치 카치레 담헤바체는 몽 성치레라 데 로고 성치게 바트 나로게 민게 통지샤바체레스는 저거게 머리수르게 테라레 잡초여야다 통치여야게 어떤다 시지세지메 탑시세지메 반조게 잡초세지메 데 로리진다 제몬다 제몬라 통치도 지체다 지체이니 답비자카치다 있는 것게 아 땅게 어야 정도 조제법이 지라 라퍼등 같은게 뭐야 벨루스로 시지마 머리스로라 통제적이 여라 다른 배자는 같은 나런 게 시험 같은 게 다다 이번 어제 뭐야 머리스로 뛰나 나는 선체나 르바송게 뭐야 배제라 찌띠나 때 뭐야 대체도 제르고 나라 지라라 뭐야 찌는 대체도 제다나 내가 저게 당기래 어야 총체 접제게 대바트 지라 대 총체 접제게 지라지 뜻이 놓을 시제 몸부터 더 태워 봐라 당은 저게 아 대놓으라 민사가 저게 어야 대토바티는 지도 고치 자치자니 놓으라 적고게 때 돌로 만큼다 돌을 랍수 기든다 총도지 쳐 봐라 혼란게 흥이야나 들었지 쳐 봐라 대게 총체 되는 것 머리스르스 좀 돌로스르스 좀 어라 오타텔레이나 호야 시지스는 제지 쳔부저텔레 자요라 등노로라 쪼우등아 지가 아 벨로스르 마체다 돌로스르 만나 소총 간데 소코 메콘테 진데즈 오야 어 쪼고 오타텔레 마체다 돌로스르다 등노로 머르스르 여러와 데다 칠로기 소르 다로다 돌로다 소르 칠로스르 송데셰바 다 돌로스르 칠로스르 송데셰바 데 소르 송부테 냠도 페이지 동지게 와 던저게 차지세요. 내가 다때기 지라테 나츠게 벨루스르스드메 마콘테 차카 다 제모다 제모
1: 제데요 다티바트 벨루스리테타 젠타 다베요이거 지친소디나 다 수리크 용루 젠증 코나마임파 자캅지 메리사크 지 쇼종 초딩거 드니 야브지그텔라 니반 주쇼 슈지동이거 드니 중국 대통 카자타메바지시 드네가 치 잔디시베거 지른초트 냐잔세동 카다시카 공기 드니 니베 루시치 Menchun chu tin jisu la jisa yin gelin thong jirim to che thong a thong lam sun zu ba ji ji xi long sha ji chu xi bi mari sa ke che shang chung chu tin kong ke mo ji ji ku hun sa tu bu le si chen bi menchu ya xi nu ba yong ten chun ji che ri chen ba ri je de de ne da sa ni kha xi ge menchu ya xi nu ba ten chun che ri che me ba la de li do ti chung nyam ji de ru ge pe chi yo bi ge the la de ne kong ki de ta song song de ta ve ge jong che ne kong ki Sieni tenke te kashu tenke ma shuwa tu, shide manna mandung yi jinli shuwa rei chi songpa te, shide manna mandung yi cha jin tenne shen na, mari sa ka jia shongtong zhongda jian chu de kong ki, mende manna ge donbu mandung wa tu, laba de shong chen tu wiga shide manna ha chung gongbu yu bi, de te nyewe lu shi ri, zhong jian men gong ge, njimdi wong ki, yir men ju zhen bi gong zi shide manna nyar ga wa tu, yirin de li bi manna yi chung, le de nu de ngong pe ji la, ga kan che ju chi, Song Yu Yu Pari, Dirti, Shilu Nitu Nyesilu, Zhongsib Taji La Shunni, Gendi Dongwi, Zuni Leden Yaobu Diji Kuchi, Zhongkong Zhuwa Tung, Yasi Shichab Kongki, Sancha Chirashiba Tung, Zhongkong Zhuwa Zhongli Ting Tung, Yasi Shichab Kong, Zhongli Tingki Chung, Yichu Ngawi Ting Zabda Tungni, Zhongsib Chi Menchung Chote Mala, Xuancha Ngong Piji Ruji Gendi Dongji Kuchi, Sancha Pandishi Ti, Zhongsib Chi Menchung Chote Shasha La, Kuchi Rabda Rumbashi Pari, Dirti Ni Nya Jansi Chi, Zhongkong Yung Tung Yu Pari.

0: 구시대와 조반한제 공감상 유리만제 재량총 하시대 모인항 레다 체론의 생신의 조반다는 중앙롱천년제 시찰레콩 백개 체랑희 레통 랑인제배 렌체딘바텅 나는 체너벌거 초보 량희 토마이나 남아렌제니 뒤당 남아군토 난추이가 렌체라 생신탕 자쇼나와 토지체슈 Ta tering yung gausi pao par, de tonggi langi jebai lenchen di nang yi na. Ta ngan cui zangko gongmi ga chupde de ni. Mutu che nabaten je lhar, congan xin che puyo je suri shenjua lingi gege jaba tong. Zhongguo zhonglu suri ceri lingi gege zheng yan la nige chepe. Lato ne je ngunze tong, jitao guo che zong lingwa xepe. Xe zong te la ji ni, mutu che nabaten je lhar, lato ne gi jitao gi guo ni. 시시 제바시 슈주인베 넘버 2 나준신 툴호랑암 세러슈 제 타탐보 라도나디 다 컨다여레세나 탐보 시가 다 내정은나 내라 덴베 다라 종와 샤티 베나 신동 렌지베 메라 도와네베 딘데징이페 도와 요메레 메 요메탕 도와 체총레 메 체총탕 Dawa gashun te me yue ba jisi bao de shiba jin te. Nue jia dong jie bai ne la dao ne bai dende jing yi pe. Ne la jisi bao pe ne do ban jie wai shi. La do ne de ngun zin ba la yung tamo shi tong shi zhao su sui ge guan ni dao ba xia gu. De la tang bo tamo gi shi la za qi xie yi sim ti. Za yi ge dao ne. 在一个大部分呢，在一个怕中小农未来连我怕外间谍家当起来就是，在这交个一给的差了，小农真把怕我。你把同我美容吃一个过年到不来，老多让用那些东西话，那些这种我看一把天天当存款，吃了三碗，就是到此个一大年，美容给做年里，做多把人的都给讲。 我的客户用通老林特，老多年纪吃一看多了，高兴。我特地吃了满包白，当个嘛多送麦片，晓得就他不吃。上班呢，男的女的，我不拉，年纪小娃，吃了我啥的弄啊倒不来。第一，三宝妈问那是写信，一条白没通，说巧康熙，老不得三宝托在眼睛洗了，请吧呢。 绿姐在外龙啊出铁，超冬七八平年，端啊里罗尼汤，暖着嘞破瓦汤也老啊里，我姐昨儿些白团年往不康熙些，不给个吉隆高些，当菜当泥巴马龙板就把嘞，拉多些铁，到时托妈，里的经过我拿完了，我又扣完，我对的仓西那通完，你带你先吃瓦通。 几碗，卡在门前不洗，一个闲下，东修斜盘，卡给没得瓦桶，绿娘把手机当里面装了，把得七栋三木银都木本就瓦桶，卡这里卡东汤，米就做些呢，不长把酸菌，得往草丘外搞事，娘开心呢，啥些拉康呢，让日记先着瓦桶。 Yona sa masa le ba tong, ngar so tang, so ju tabde xie ba zami hi, nye de sun zhu. Yen yon rang zhi ji ma shi wa tuyen jang ba tong, nyen bo zhi di gi so ju xie jang, pen xie ma shun hua cap qi zeng jian lang. Ta ma lo wa xie bao tong, le bi ge qi zhen so, la nye jian ne jong xie si zhi. Ni ba xie zhao gi dao kang zha yue re xie na? Tang bo ngo la bao na? 到时我拿行，我有可话通，那我额外，我汤盘，那差不早盘，可都没就木了，正把所给到中华忙。你把你老盘呢？到时您特把通，得盘，你穷话汤特盘，先吃话，今日吃话，就话所给到中华忙。什么？老了盘呢？到时我对的仓些，那通话。 我们整个搞完所给到中华忙，一把破了包呢，到时破完不行，一个人把通，就多穷些，吃完东学把错，马上找我个到中华忙。我把那你乱想把这到不来，卡东没这趟，刚不俺东不要不要些。 接切捏捏张东缺，俺班的了，人个搞坏，先吃把红，人住怕，落忙的了些，了吧，差不进不少间所给当中阿忙。第二天，那年那边七镇街打不来，人家用过差不多些心，东学些把通，七八三十通，学把缺坏，麻雀没啥坏，三吃些扛不缺坏，也老人把通接我所给当中阿忙。 야디나 라도네게 추섭세타우통 라도게 송타 감자여레세나 라도게 낸데 고라파오페 고롱게 네탕 니라파오페 니르탕 니슈 로라파오페 로제탕 샴바 파라파오페 마시 벵게소게 네탕 너니 외장 공기 셰셰다게 타우통 체바테 라도 롱웨 제제 사토르 침바통 두기 체니탄 저 총스 농화 편뇌 컴베 탑치 마사 레바통 나서 셰페 장제지 라마드 쳐바홍 내다 셰와홍 준데 냠쇼나 라도기 내인 코탑시 데나 라도기 송타이나 저 롱라 유에창 젠봉나 내 먼저 송바타 노이 토공서 사토르 마칭원트 리폰라 답시에 셰티에 로니게 네서 저여 다바통 그시 로니게 네서 여바 응신세 사토라 먼저와통 사토라 안저디 런진제바통 갈렌저와 미살레디 그자 슈프타드 저바통 총주 첨보시바서 자슈게 레가 마시파 갈레체 데바통 리포 총보 내신 생캄시바통 니노 메반도파 더와동 총소라 자니 롱오 여로기 차공 터레 통화통 고자 마클라 고와 나조 카나르 귀나 두데 모포 송아 펜노 다동 딘송기 셰바타 솔로마보 홍진텐데 통나용 펜바 첨보 요시 토만 라도기 제제 예와 따서 문제지 타우통 라도 먼중와라 네메 네신
1: 人的错孙套错孙年大爷呢拉多熊娃多年这套所谓的说辞通公益所谓套索谢谢几百国年继续就是当不说辞你来说套包美原则中说辞没那门板大片窄是内空应用说辞马戏内面追板门里把马戏说罗板周围戏 라도게 내중 여 투 랑진 나츠 내캄 내 메드 냠도 강바디에 랑랑게 천년 전배 취제동 야티 수종 사바탄 내 차촌디 샘바라 페니 세쉐 니지 랑제지 시와라 쯩바샤 순도 녀바통 내니 던 제바홍 내 차중 첨본조아홍 요나 내 쇼디 ne duo dam den xi suo la guo wai tu si men xie se xue ji gen dong men zai kang lao dui ma xia chang chang da bi suo ci ri bei che tie suo la tuo xia xia ju ga qin bu shi ni ba suo tao se zai yu gu ba na le nang ba tong yo na guo ba ma ke le guo wai nga zhuo kan na la guo wa tong si na long chu pa rao ma de ce ba xie la
0: 让一节三千万那了能把通用那点呢七日用的通话所起历经中空几枚百亿了空板酒俺这趟中午要若给超过腾热通呢在土东仓百历经孙多写特苏罗汤龙国外个牛马刚不过年通呢那段年过去写把了片现用穷老所你把这百三公节日
1: 本我下过谁给托你听着结束过这学浪给托你呢我沙发托完那时若你没把那么起旅行我外头把通我那忙的团白来说等你就把帮帖我说写信着我通马上你托下了人心着我旅转了过我先了我们这些话通娘给你能把错先来起外来帮帖先空乱样子念念先把着 先, 能我是不清楚就得看清不是。
0: 맹게 토니 감다서 그래세나 지조마 튼콘니 맹지 소알라 뇌자 소수 네 쇼와이야 투 잠지 나츠 네캄 네 메즈 냠도 곰바티 랑랑기 천년 전배 취제 용서 총바 지조 문도피 맨 동가우치온 신뇌제 니데 젠제와 통 난 네베 르세제 랑제 통 데라 덴베 네제 천년 소라 셰프데 셰티 님보 맨하우 로바 마송와 르젠데와 남스 마초파 세제 야제젠데 만제파 맨네 님보 쯔제 가체회 나라 케베 덴주탕 팅라오 켄베 송기 더즈라 제조니 라도기 젠토 네다우치 시쥐타오통 제다우쥐타 라디싱 고발라 당보 라도 네체 시멘라 토모기 루다 더와 신뉴 뉴바통 토브이 루카 네타파 로아 마데와 세뉴파 체세 샴바 뇽 뉴베 체취 제덴치 달리 제존드 메뉴 냐던 제시기 다운통 바카제 달라 쉐니 동주탕 시자베 루다나 新格镇尼琼来季松西第一顶到是萨切门特巴查瓦通中瓦汤尼乌队仓西罗蒙勒兰卡东刚波张巴农西切我那索罗日汤通有那跟着等巴卡擦尖汤跟个持续所巴朗吉达西尼共同托罗尼杰迪斯通朝龙汤尼伦切对的从瓦通
1: 罗初白到千步元那阿嘎中阿通阿嘎尼什索阿嘎里杰约瓦阿古尼斯丁罗尼前的藏西耶老中白个到不点那先着藏布学功拉本领新擦苏梅坑个尼约日达扎迪帕拉铁嘎多杰索马兰扎布嘎根着新阿西藏西达尼枪合里一泼卡在门杰布西耶嘎先拉东学学白到元那 三人阿瓦通，人家阿古尼斯丁，三姐没得牌，三门姐娃，张去吕布西，七卡三年也到千步元呐。三人阿瓦咔嚓尖汤，跟陪这些咔嚓尖，三对路姐，说些你们金库汤，必须路姐，说些你这抗肉吃给过年痛苦。第九中把马些呐，连对马路更装备，多接单位，终究家不。 二年级点把锁，日本个彻底举把下，谢康扎西古的塞纳，年草军接人着瓦通，年兄弟年多动点把套，年得沙发门外那是白天，咱把马尔西派，使得独把通，就外头啊独派，龙松南斯后面就把锁，锁套烟塘松这起，龙给叫我饶面的侧把通，龙朝出把娘把他别真下。 这那么天气，工地那当我们从矿井下头中拉回，拉多给年的来几年，给了那把年给写种田了点钱，那把这个年粮土，他第一个窝窝汤，拿到，他个南京第一个松桃等举桃树，十几几百个过年季写茶松，那把最低大点把新鲜农娃，或者切小等吃不起。 可是人家了母兔呢，看不远呢。你来后呢，过点水白，连些芝麻汤来先热修。小队呢，俺做呢，两年不洗干净，裤裆短呢。你来后呢，过点水白，连些芝麻汤跟俺们兄弟就行。咱们得么修。

0: 당아 지금 놀린데서 종래 종놀 콤바치 녀바나 진짜사
1: 오 다디 저게 단단한데나 지 희망자 셀 해셔와 리데 나초네 마라네 마라발레 로바샤네 온즈레 나메 베히 카벨레 고노텐사 보노세 달리지야 쇼존데 저 가시 지 종가나 네 종현 저디 찌르시기리지 아 가톤 데리 네 종레 주 넘바 지사 요제테오 쇼존 초쇼시아즈케 가딘지
0: 리아바 취세주테 뎀바리 리테이나요 따따 쳬도 아마니 코톰 게차리리 나효 니세 찌레 쇼조 주중 초데나 모만치 세주사맹케 지샤나 당아 취 쇼존데노 종고 만타용 고 쳬자초치 쿠주리아 테프종네 종노르 콤바치 뉴거나
1: 지마히나 니총 자마슨 케르케 가나체 쳬레 나마지오 랭글리제 데마제 보보모 오시에글리야 데디 다제 메슈겐 페카 다세지케 댄 내네리 올레 제야 쳬케 나마린지 쇼데레 선로 진짜 지동도세요 오 게포 리가송케 보모데이나 냐네 트웨모 트라모진 게젤레 라지 헤니야 쳬가 아마오 데레 로 냐리제 아 콘톤네 존조와 차진오 존니레 어범어 케시리아 디마치니 니딘다치 셰고나 친초니히데 흔제바데 죄인지 말어도 죄히 네 전하지 된다스요
0: 아키 콘초레 존조바도 세닌도 요지데 녜히야 이나용 부모텔가 네치 주요레 말이
1: 차주메나 제시안이 말이 갈라신 리우나 론돌이 말어도 지리케 뉴지 덴소세지 보모데르 지데도 진촌의 오보 베메 겐촌키 시파 도메인 게메 토키 리지 저게 데 나마지 로가나 코포치 저저 마도 지요 리지
0: 리티 보모데이나 히카존 리메체 레 유아유 두닌 좀메 얘니 노아오 좀 튼다
1: 지텐 노마세제테 로춘기 깨차 지다레 동게 시파장 야주마도 보마데레 체체 진여리 다공타 모게 총게 나마레죠 나 텐네 로마뇨 지가 아마 올로뇨 아주마레
0: 아키 네 인치 매니 모 나마레고 기세스메야 리티
1: 에텔레치리아 제 게포 리가 총게 니텔레 로마뇨데 체제
0: 덴솔레 바치티히 예차이사키
1: 오 다데제 녜 녜제네 쮸레 디콜레 자자시 이글리제 골로첸라치시에 다 보산데 초 노완 템보 니게 비케 칼메녜 야다 진나이 덴잔 지틴레 마다주치 마레 가츠이 쫑데 노레 파스이 메헨케케 지루 쮸세아칭게 탄나 덴초 무리오 아파 소이 메헨케케 시루지 마레도
0: 왜좀 덴테
1: 단데 야제 마제 시에 만두 조파 로토 지체 어 리아 제 뒤준 존카레 내포 준인세레 마는 단데 종종 신도레 너는 아케오 죄레 갤리치시 리가톤도 녜디지 탄토데레 론다 뇨나 지자송니레 존카네 콩바지뇨 친기 사바지 종조
0: 아바 쳬기 뎀바세이
1: 레이 포라치토 파와지토 녜엔 쳬가 게할레 롱케폴레 존헤시리도
2: 아아아 쳬레 데링이 퍼 가질라 찌티다 초 파바니카가 가게 비게 차치스 셰시오
1: 허 가위 베 덴돌레예 콜레 나마니지 덴디 테네 니니게 토제즈 데레 콜로 뇨티 다코게 로토 쮸스즌 자지지

0: 남목이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쇼 간들히게네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티 리군기 회계 진남이
1: 중앙 마망 근처바 농촌 리콩 월등 청남자 암글라 슈디 렘츠나 아마루 시그미 글랍청
2: 중앙 마망 근처바 농촌 리콩 월글라 청남자 암글라 슈디 렘츠나 아마루 시그미 글랍청
3: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 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 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4: 头中出人，等脚立起来。
5: 头中出，眼睛用心。
4: 头中低处。
5: 头中低处。

0: 啊，孽种，孽种，杀下孽种，孽种，还是给你们孽种，还是杀下孽种，孽种。哎呀，切当，呀切当！哼，就这个这逼事儿，你就拉着你孽种手，谁家摆？那孽种，杀下孽种，呀切当！哼，就进家门敲门嘛皮，就去开个车打路，等我们的。孽种，冤了，还是给你们做得去，勒索。
1: 야친아, 내 뜻은 아버지.
0: 아버지님이 니들 뭐 마시면 되게. 허.

0: 하세 진짜마.
1: 하진 초다.
0: 하세인데 체치대랑 허들린 녀송.
1: 나라 하든이 녀어 맞잖아. 형제위 내지 돈다 세바디. 세샤가게 쇼게 빠이는. 젠디 어디서 쳐라.
0: 하리야 내조나 아브닥자가 야곱 지린치 사샤인 바다. 내조 라그마르탄. 쳐라 알랑글 셰피 망이 터뜩세. 니키 허선냐랭이인. 에? 다는 쳤던 거 이거문이 담에 뜨겠대. 안학섬전치 뭐 사실 그 제치 강원라 터식 봐. 아니니 마히섬.
1: 때랑 것도 있는다. 엄마 양치시래. 도말 게데 나냥 파티. 니녀도 콜모 나치시. 코모 송지. 니디 정제때. 그냥 콤모 떼어지. 딘 통화시 끝나가. 저양 희마소.
0: 하시지니마.

0: 我们这儿讲起宋昌的、上宋讲起徐德宗人呐，得意我们这儿采集后面的三只硬币、六只硬币呐，得了我们从刚阳要买人。他敢不够，就我跟你因为家中买木卡路的。那你要跟他们去人家嘛，就去打龙就什么学生？ 교통 열무 낙지다 송크 니진달라 잡아 낙익절 아링인마 나니 키는 마셨담
1: 나니 키는 시기와는 아직 전혀 마이.

대비 양다 디다 룽기 케르싱 템베 띵두심 왠강 뒤즈니 뒤는 규베 볼로다 마웅베 버르시기 아주초 신신의 국도 대양 줄은 예동 잠민 슈트루로 어리타 캐나다 멕시코제 예급숨기 라단 제디 사르투치비 루야 다이다 셰바디나 나조르 레와 사르바타 리우 사르시기 우규 지신도 줄은 예동 잠민 슈트루로 어리타 캐나다 미스쿠 젬닝 핀비 최대 루시 다이데 시바디 세난당

US, England, Germany, France, South Africa, España, Mexico, Japan, Korea, Netherlands, OE, OE. 대다라 인자님 군비의 주요된 루이안 특이의 파르딩다 냠두 마조 롱 순진하게 교과를 타나 가두 냠두 냠세 잼님 군부니 뒤주기 새 진수 시기 버시리 참내 마조 개신비의 동주라 망조의 계덕 사로시 제 불류 통딩 뒤는 미름 내 미름 제야 무주다 미추 냄비의 참바

0: tandeni zui tang, di xin nyamsi xebi, bershi nye ki sumdi partib timze, ngodri chixin yu. Longman chabu ximju ling ringwe nyarsa timdun tang, cedin ikche jayik dine timdun chengzi kai kachang xunba, Zhang Guofeng ki. Gunyan ki chitin sangma chengzi pardon nang yuri nyarsa che yu bi. Kesi guagtab chebi dola popi yin, larsu che cho ji ju yu. Zemlin to gunyan mangshu tang, si gyun chi shu gi dogu yuze ki pangzu ji gimbe ngunye. Longman chabu nang, Zhonghua yi xebi ki longdong cha kaxe ki logyu samu du yu. Nido ni zang lu dao ngabara, jikep chuji Xi Jinping tegar doksim nanggab. Zhonghua yi rinne chungnur di da sungkyub tang, gyunzi kebe je yabu che gui si, nindu nang yu. Lo ji laksam sungrin, Longman chabu ximju lingki, zonne chabu chengzin jengdu gyurze mutu gyokso dangne. Xibze towe chengzin tunkun zuyo suyba tang, ximju kanki nyarca chebe bari sumki ximju la chengzin jengi ikza suyo si. Borgui jamba nam chengzin jengdu gyurubwe lakze te gagzui toba chebe. Kadoor rinwe jubzi chala sangwar gyurubwe. Longman chabu ximju lingki dengwe yi shuji yu je yi. Ngan zu jikep shuji ngak ju tokta par sumtu lo la denbor ngen ni. Longman chabu la cianzi la dien ni sungkyub chebe mengxi ximju tang chicha kebe ki le tuin la ngarwe chunglu yebdi. Zhonghua yi rinne chunglur dita gyunzin yakbu chen ni nam yang wei dong serwa chekyu yi je ju yu. 云南丽江土丽江重吉的东坝人类行军领旗三度准备能凶娘子列顿康我所居国所不谈东坝以能凶了决定征新给松局区别列顿别行于丽江重吉的东坝人类行军领旗关键和解利益按照东坝以人类行军领旗名而东坝以能凶给策定一级贴松动解决了什么年三千余不谈他把东坝以能凶贴国家一人把让咱们定给七千余别 Kumdub jimara cenri jen tang, ceden jen, heba jen jie ki sungkyub che tup ngungyur tuba che gyuru, cenri da tunbi mengshi ting yu ji ju yu. Rengu sungkyub che chim soju lakdar che di, xingchong tang chonggir sungkyub soji ki, sanay ki ngunmi rikne shu xia sungkyub chim su tunba tang, genyong ki rengu yongkyub shibshir ting shiba che gu zo xin, genyong ki xiongkong tenze xiamzu kang tu nyarsa che bi, rengu ki deja la todam che bi che tun cha ju bi wa so, ngujub che tup riri xin. 中华米利基扎基虚下松局亚不切别松于岁月。结个人一句西区沉虚司以司长刘大明基。俺最偷偷把松图松局安堂部的小局他用切托。人民日益松局马拉胡大总年人民松局及球队女部记录当地扎基虚下南亚尼尔萨托巴塔其热巴拉偏多托巴其心于季局月。年度你这样的略道中尼巴拉
1: 贺着这个一马看的，这都松局七个月，我们人类学校的名多年。每日给我们人类学校的十三区的名多了，第二行九十多月。你们这个做六十三的人类增速的，我们人类学校的名多长，名声能就别，中国那么长给东北的，那么长是就显个怕了蛮多些年，怎么能给安塘不离别？松局区原先它，别区区它别多的，明儿黑龙江、东江、重庆的给。 我们人类学校成绩两年抗体，如果我记住你对俺注意些的就有。这么多抗能，或者这一路军和军团，两岸去做啊，提醒一马抗体，什么咱们就在那苏州那边同年，孙杨退步，加入我们马的协约。东江重建的我们人类学校，他认为松局的那几桌人留着一。俺去我们人类学校成绩间给松局组用了工地活大当托。
0: 最多前边在其年谈罢了，一个说这些一日拍不住前的，或者以人类余孽突破的前缘。同样，金康堂我们人类学校给六十四中开堂，人类三对团在俺所学区开中年，那为我们人类学校呢，忙给所谓去，特别东西越级教育。人类堂人均学校，你的心忙给所谓去，这些嘛嘛些，并就谈几所批给了样，你把俺的拉过团先去。 贵州以抢先举动那边，范景日五年，早起了冬日的预备，今日是贵州以周部市的谈，范将认为腾新给过了设备错过不幸的一把马赛，提给日区三年谈，人类给梦西生命，怎么了？中国军抗松江给重置，迅速停办五百的协议。贵州范景认为，结合人民人均松江可以妥当解决局长任小利益，认定托越过我东局的最前边，值得纪念。
1: 如果给特色来改为那段电话接的，认定给对面军抗苦肉了松江七八趟，日向托暖特接的，不利军抗吞空了电力，反正认为他过了三公司
0: 중캄 감소타 뷰릭 망수 네산소 장도 태뇽기 튜레 기신 숙진진이 산에 되게 망소 레주 버파르투규로 꾸치 지기 유지주유 점리정 중승급난지기 제보령을 바르시나 랑게기 슈샤구 갸죽급주르 초규 제보 제제티 퓨충라 리뷰바타 티 콜라시뷰 갸죽죽주 지기타 어시 갸죽죽주 제게기 창용 주세리에 문세 퇴비 토아유 Rengchung jenno le tobe junkam ki penginam gyongyur mangso ki kayu lakyu ki topsur la yurxin yu. Gekab nakze tan zatan ju Rengchung sungkyub kui todam si yi sida xunba sung hong gen ki. Xuxia tunkung la denne junkam yu gor tan Rengchung simchu lopchung nakze penchu so jangdo tunle peke donwa tan. Di kui ki nyamdu todam che yu kebde dangwe, sanye mangbu Xuxia ringne yu gor di sanye ki gaden tunle so yunne. Mita Rengchungkam, si tu nyamne ta, sungkyub ta peke tunchur nyamkyu ki lambusik du tup yu ji ju yu.
1: Dikli hu ne bie wani cu, sargui bar Zhongguo Mingma Ngukhan ne xieto chungar xing na. Talo Mingma Ngukhan ki, mungu gor tungchur chichik simbe, mangnir kele ki ngui piun gyardon sirzu che di, mangnir kele ki ngui piun gyardon si cu, sanne ka du tun yu chung ne penche tun xing. Dao si bie tunchu par, mangnir kele ki ngui piun gyardon ki lakzhang, gor tungchur chukdon le ge yu psi. Sichu dwenpa nesu, Sanika ki ngui zhe li hong yi sartu chetab dwenne, mangnye kele jingchung tang che chung zhe la gyongyong tang nu chi ngang sichu ki penke de topyo chetun che yu. Sargui ba chongjing ki nunzi chukor tun ye kele ter lipgab. Sartu dwenne tun ye cheku tsukbe, yongzo renggui jen ki nunzi tun ye lezhu ma la ti ca za wu ngang kor yu che xin yu. Kele yi genku we ngu zhe chepar xin na, Kele yi ma ju yu jie ngui so chichi chebar kor yu mungu bor chien gui batang. Ti to ngui bun ki chilo mungu ki tu yun zhung rin war dien. Tu yun rin rin ki yi duan ngui bun ki mungu gui go zhung qingpu yu jie ngu zhui na yu. So zhun li ri ti ri ki mang nye kele yi mungu du ri ki ga nian la mik di. Mang nye kele yi ngui bun gyar dong la dien ni si ju tun yu che batang zhi. Kong do ki ngui zhe li hong la ngui bun si fshir ki si gyan lang bu xia dong che yu. De zam ki ma ce. Mima ngukhan chungjin chungjir yanla ngukhan ki, tendung saniti ki chimi ngukhan la mangnir kele ki mungu duji ki mani marzdong yur chidun chepatang. Chepji xingle la gyabgyur tang, kele chungjir la gyabgyur chepso ki si ju ki nyamshu chakwa chedi. Chenze tang, bangmi so kekwun ki mangnir kele chungjir la nguze gyabgyur chesu chirudan yu. Mangnir kele ki ngubyun gyardong si ju tengyu chepe gyurim chu. Sanika ki tendung saniti tunle kyejo la mikdi. Ngui piun gyardong tongnyo xebi cheto tunze sartu su ni, mangnye kele ki ngui piun gyongnyo pargyur chidun che yu. Mangnye kele je yu rinpor ki gyu rimchu, simchu sarpe le mungu dongshu che watang, calong ki tuyun rinwa. Mungu ki guigo yuntu je ki kyeju yong kyepto ne yu. Sanye mangbu ngui zhe li hong yi kele ki ciso tuyko shibu rogle nambi ngui zhe xebshu sartu che di, mangnye kele ki tongmi sartu tang tun ye gya yi. Rinpor so tunzan minzhe we mungu ki guigo tang nian le kewe gu ni canbar che di, mangnye kele peke tang dopje zhu yu ru ginsung qi xin yu. Cungun tu, sadu jige peke num le nun xibza che be mangnye kele tir, dewe jigda kewang ki lakze ka sunju so ni yu jing. Tini kele peke gi dewe jenzui nubo xik yin mu. Wen yang tun rinpo nang simju sarpe te mungu bor chen dong gui be, gupsi rin kele te mungu guan be nesu kyar yu. Mangnye kele ki salong ki tunzan minzhe we hiba jen ki guikor mikdi. Sanne ti ge ngui zhe li hong yi tu dong tang ting ji ki sui yun ki ngui piun dong tang tor ni. Ci so tu go shi bu ngui zhe xip shu ma la du yu. Kele ki tong min sar du tang tun nu ya yi tun li jen ki rinpor so pi ki ki tunzan minzhe war song zhe tang. Yi dun qu shi gui nam li gyu tang yi dun ngui piun ki ci si li zhi qi di. Kele car long tang dop che zhu yu yun tu ngan ram di qi xin yu. Ming ar kele te yi duan ngui chang te tong me guo chi ngap yin ni guo chi ngap tong zang par yu psi. Zhongguo zhengsi sok jiong ngui kang cong yu xing qian cuo xia chong yir ning la ngui kang ki gun jin xuan ba feng zhi guo yi. Ngan cui kele le meng ngui tang tun gong ku tun qie bzang ma si. Tie wei ding se bie guo ni rang dian cong yir tang yong bop yun tu yong wei nu ba ji xin qie ba. Kele yi nor tun cien dian tu dong wa tang yi duan le su dong wa rog ram tu bi yu jie song yu psi. Yun rin nipi ki ngui zi nu zhu yi, kele yi bu zi tor dong tang, pian zi qir dong tang, sar du rinpo le rogram tubo ma si. Te wei sanne te ge kien din tun le pe ge dong yu ni zhi qie tu. Cheng xi le nguan bar, ni dong zi zhu lu tu zi tang bu tu ju du. 예용수 응위병기 갑조토비 천재 남배 켈레 징충 최순주리에 개화탕 응위병 톱세 야정업주탄 정중시신리에 응위제 뉴주기 천재 사르두기 망년 켈레 살롱용와 대교 제배 뉴버 윤두강 응위세 퇴도 조신 유시
0: 디글레 운에 비비니츠 하이난 하이코주 서시니 서시 바라 테가르 주와타 직두 준주 치베 조규 겐제 나그마마 소기 지베 짐주 십주 베사르 신식 롱소 주규유 십주티 균디 지주 랑고르기 겐제 동자 공토바마세 던투 총기르기 상위 지베 짐주기 캡자 응아르베 갸시로타 십사소 당유바타 망소 조규기 주대 지리지기 간에세유 하이코 총기르기 신루 파르타 징시 메일란 계제 남타타 농무원 조장 관람 후소 총기르기 치료 리뷰 유바타 카토르도 내배 총수탄 총대 보르진 유바 대신 사르도 준비 총미 뒤내 구소 망부 유 사공 대다기 미보르 카토르도 내바타 종원 지긴 주보양 대장 망고 메배 수균 계지주 랑고르 규제 제배 세실 립김해 공소 조규 지급 지주 랑고르 국바라 강탕토 지리카시 조괴바타 람통토 라지 랑고르 표나 조선 시와 소기니 주위에 균된 실어 조규 시바라 가카 민용화 시체유 다류 진등 아베낭 사공 대다도 뒤겐 중미수 조규 당과 사바식 중화디 하이코 직된 지주 랑고르 충충 시바 구지 제유 주부수 응아삼리 산에 대게 지주 랑고르 충충 시베 재림 충균에 지주 랑고르 아부이나 랑고르기 계란기 지겸리에 차르구 시베 람디 따라 계란 독튼 지세 서시티네 조삼베 서시티리 계기유 구십류 라기 배주 시티부터 랑고르 뼈마타도 립기도 지주 랑고르기 대더비 십주 좁돕김해 문의 답디부터 지송유
1: 디글레 군에 배원이 추 니찰 짐주긴 짐부타 계급 폐주 우리 솔레타 치진 짐부소 대전 죽지기 냠제토 뉴주살베 지고 시윤진기 꾸주 라달 추시 캡자체니 이동 숨주로 립급 뉴주살베 지고 주세 야제 십주 심바타 다우여 창체 지고 치갸탄 추주리게니 다우여 창제 동볼키 야제 니슈잠 신괴시 카세된휴 제답디 이미유니 짐주 긴진 협공기 장도 티뉴 제규 교소동체 임시 뉴주살베 지고 시브니 귀슈 말라 서브제부탕 지뷰세 뚜중니탕 대연키 소젠 지고르스시 추시이나 개용이 존내 뉴주숑람라 지리치숨키 티뉴숑람 긴진 줄람대부탄자 지고 록소제스 숨동잠 퇴직도 구지체니 비진탕 天津 河北界堂 分为汤雄所 룬캄 박조곡조기 존내 사공기 딘자 름디토 통도 겐젠 로귀젠도 유로웨 돌세 갸제 게주 학잠 신규로 구디 동주 인시 카세된 옆시 짐주 겐젠뷰 차르괴 심주 칸키 연장 류신키 안주 코리 치 갸탄 추주이 다여 창제기 믹체 딩케 체바마세 태외의 개간 채워 신니 랑콜탕 람부 뉴유 윤냠주제 냠도 제외 퇴레기 중캄 되유 대시 뉴주 사르베 지괴탕 짐주키 멍시 지괴니 뒤냠토 차르괴탕 뒤냠토 준비규 뉴주사르베 지코 람타 통운네 말람팔 겐진 제베 강내 세토 시윤젠탕 총례젠키 니르경 문제 문규용와 체규제제 주유시 시안 추시나 탄도 노르시탕 의제 갑요 치수 체르당데 리카기 멍위기 탑람라데니 뉴주사르베 지코 뉴주탕 대신 뉴주카스브 지괴 조준라 갑요 체규탕 산내기 체듄 분진탕 몽위도지기 각대 장도 이등위 분소기 제덥유 갑요태 구자차규탕 첩직도 사자탕 뉴주죄비에 견례를 흉누엽대 니동숨주 류콩 직두 남배 록소 제지 지구기 록동구콜 록진 밀렘바탕 天牛熊람 겐진주람키 협주 남배 뉴주사르베 록동 니양 장세 제규로 갑요체규 인시 카세딘유 짐주 겐진부 청시령원발 짐주 겐젠키 탄부세기 예용기 진보기 갸지 주잠 심베낭 벌눔랑코 지체기 짐주 겐젠기 탄부세기 갸지 십주잠 심바탕 초게 두짐 겐젠네 도스 말람 팔탕 총기르기 소젠네 싱젠네 게웨 소젠 팔기 뉴주사르베 지고 캬제 체마르 망도치니 장도 티뇽키 뉴르제 교수 조신 유프시
0: 디글레군이 비베니츠 돔지 개발식나 달려다와 당원에 나베 바라 디주 다 모주 교구기 치초 뉴송 창보로 파와타 디주 교구기 칠도 낭제 제세 고로 통주로 치추 삼세니 신도 사바되바타 마주 교회기 최초 뉴스나 인수 진보 대신 망녀 길에타 도사르 튼제 지계도 증거 교부 종류 사르괴바라 난징가고네 시도 중

0: 탈루 다오 당문에 응압에 바라 지주 변조로 교육이 신진당 총결을 죽지기 지초 뉴스원 지도 낭제지에 바라 진당 고로 통주로 치고당 아동 시비 신신 로규기 뒤송기 신도 사바뒤디 개지주형 상아 반해 개용기 칠도 낭제기 지진당주 개지집주 시주 사시송하다 낭제 고로 통주로 치송타 촉동 개심바다 칠도 고로 통주로 칭아타 고동 개지신유 진당 가구 동제 개발 신나 탈루 다오 당문에 응압에 바라 머지 규기 신진타 랑경 중고르 지도 낭제 지진타 고르 통주로 친니타 고동 니기 심버티 개용기 지도 낭제 기 지진당기 개지주피 사직 신디 뒤송리 개지 중니 사고 판디 개용기 치초 뉴송 기 지파르젤라 개진니 직사고 리기 비규 대주 지도 고르 통주로 치직타 된동 숨기 신디 개세 구차 뒤 파와타 낭제 고르 통주로 치직타 직동 굽기 신디 개지주피 사직 파르 주바시
1: 디글레 군에 배원니치 녜차르 포장보달알 싱달레 로메 베체소 나비 송교탄 베주 제베 줍제 골기 돌린 총도시 초신 총디 토니 사괴발 제도 중활 니동 야메 좁게로 남장디 고초보니 송 기급기 응아제수 몽외골 통주르 직탕 제와 직탕 시붐 잠당 휩시 明月 파르토 튼잠 당부타 니베 링겐 용수 릭줍심바 탕 탄다 튼잠 숨베 레튼 무튜도 비신휴 列顿天南图比较用些汤一个厕所啊亲自来点年松用些吧女儿有汤娘子些吧比较南天南陆里的就年成绩年差些吧新旧汤啤酒些吧所求用年西极度这位列顿麻辣鸡素什么汤你懂点名一次住旅轮就读列西的用素列住些年自恋切据切实约不是写到穷儿行呢列西的团长松了规的母体度刚一切色一住不语谈的牌住这期间忙不是特别的 Bina, Xingdali Lomé Bichi Xiongli Niji Jumé Gyele, Chuti Rengxinghi Nyamsu Tubyu Batang. Xiongli Chukye Gyeju Kengala, Zonegi Nyamsu Tuba. Tishin Tu, Pui Xiong Dengki Rengwe Xiongli Chichiktaan Sibgya Lakzam Nyamsu Tuba So, Likzhu Chungyu. Tietan Nyamtu, Xingdali Lomé Bichi Xiongli Chichiktaan Ngatong Tang, Bersi Kejinki Genyurtaan Dengyurki Xiongli Chikgula Garcha Jiyuela, Nabi Xiongli Chisumtaan Chukdong Zamla, 曾经前期七斤催度汤一个文金切月咸阳新大理罗梅北切儿女院米东玩七斤独林切不汤铁汤这位日暮汤一个文金土北年切及新旧列团郎母体固定东新月列团铁大起七夕电北切北天年新大理罗梅北切娘水六十几七夕新这汤配秀人为娘水六十几七夕新这节不水不汤切不及北九康给扩有了得西七零切北麻辣区贵六十九年 陈丁给娘们所看汤成绩写别不看提前昨年出的康节三度准约时提名那边叠加德西不汤年个温度动为麻辣酱组员现在明的所用前边贴了样前面七十六大汤所用给那么三度切不托人落着汤娘们这一期龙门温度切三定西组不所有年起来以孟西电信老林给女不切为三年让起那边送用明的忙不行所用切约时 他定给着林村的头都新大理罗面被这娘水六十几七夕新这天年开往此三家忙不也也都独立签约从头头中国人力学校新旧康期破张不得里新大理罗面被这所那边一直送用汤陪着这边来西去成绩进去送用汤我个人先给送用女儿叫娘水所也过了松懈难行破张不得里头他们注意
2: 南最多学别新大理路面北侧女军跑北内村了大姐前边温州雷团堂，那边用些铁托别住这节，错学吧那么了娘舅前学不是。提及开往村住这铁大给铁，三年外宿吃完顿不疼，日边空间那么些。娘们前边所在堂，可有托他们，曾经通过娘舅前边，接连没那所用所给铁呢，得罪别的堂，着连顶是不那学不是。第二个过年别问年岁。
0: 你家各年别平均阶级级别缩减，哈萨尔缩减，阶级技能给关注松级上，停提缩减了学业。缩减托平均三线塘平均阶级路，除了年龄塘三百级团体，培植阶级级别阶段吧，确用了七十多万，决定做了决心。第一名有你，国一塘空样，那么前提阶级比例来的是团体，怎么能给教育局了？我们年岁塘团体。 冷素确用阶级过年，配给中心别基础领路停入阶级平均三百三团解决的是。从头人，人力的级别三团级等级区别它，南团它人团严多，提醒六十级南北别忘记，七团领地进步松团。 사콘 계급기 졸린 손도 손에도 속바 팀이 소그레 산에 사도도 탄도 급림 중기 변종 차기 니리 뒤신기 니리 제제 딤도타 점링기 고피스웨 진도 지미 변종 진괴기 딤주 진도로서 계주 딤베 치고나서 냠도 변니 초망비티네 링네리 계획 베레타 냠슈기 섭세 띵섭도 당유버시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콩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Sengling ge gong kam sa xiam le zem ling gi tren ka sa xi bi le zhen xu yi ting di le zeng gi nang tun zo ni
6: ge sum chu so ni be bi jing ge ji bi ti ngwe man tun cho bi jing tu ni le guo ta
5: zhong ge nan bi tin rib jing gi zem li le pi ge dong dan sa ba ko tun che yu ji bi guo ro
6: zhong gui pi ge gi ko le xi bi lu cho gi ke le ku ge sa ba du xin yu be guo ro
5: ge tan bi zhong gu ta ma ti lu zu ta jing ni nyam le bi ri zong de cho bi guo ro
6: 자르멘키 중국 총장 이치 첨부치고 유배 거라
5: 시베베리타 핀주 제시른 진규로 흉류 겸네 중국타 FG기 수균자조 균투 용톱치 구시비 거소인
6: 샴러 팅디리 챙기낭 튼십저남스인쇼
5: 급숨주소니비 비진기지 비립된초티 지시주드니 비진기급처조디네송고초유바타 금디 비립된초기 베데블 디엔에 베리타 게지슈리 치부타 냠레 냠게 토부치 구시버 주된 조르 치유진 짐간기 갸균레 미응위주 치추 유범마세 게난토 비준 치부타 치게도 비준 치바 차도도 비준 치바소 짐규 민주와르 예유부타 아랍 냠제 소변 기급네 군준 기급 조윈 겐 쿠르휴 기급 단서구카 아제주 현인의 피비 젬드나 슈겐기 총바 체동 뚱길하 삼기 유응을소 베디브지 친슈 증이 젬드 체유 우르수다 파렌시 자르메 이달리소 기급 니슈라 삼기 기급 긴짐 구조부터 기지 비준 리군 치제 숨주 젬드나 슈유버시 차도도 비준 치빈 짐 구토 차도 좀리타 차도 르지 티신 제르슨 구리 직디토 잼드 친네 나바사비 직제기 콤빈 좀쟁은 바라 첸도
6: 회상키 종리 쉔바 알라이 키시치기 니제 콘서구베 치튼 지르탄린 지급 중국 남베 팅접진키 중국 변조 피게 경우 잘 되버 춘바바세 점리르 피게기 나바사비 티웨 코튼 체디 팅접진 문규르 치바 정이기 케주 Lüdongyu rintu tu qi gu tun mi ba cun yu ji din yu. Nidong kya min nishu zhu lo ni, Zhongku ta hei shan war, qin zhi ki zhi wa zu ni, lo nishu korwe lo xik shi. Alai ki shi chi yi, lo nishu yi rin, kong ki, ge kem nipu mi ma war, nian xin sabdu zhu wei za zhu le bang bu qe ba ma si. Zhongku long dong zha ka xie rin ki su gun ki nang tun ta, ting rib jin ki pi rim ni, nyam zhi tam sab qe di. Shib zhe tun nir ta, ti xin po ki pi ge le, qiar gui shib ca qe ba ya, miong cho sam chun xi din yu. Alai ki shi chi yi, hei shan tan zhongku long nishu ngun le kong pa tang bu bu ba ni. 펜춘키 당원의 지구치비 멍시딩 주부식시 다자초니비 냠레티 응응진진키 멍시 주준타 천지타 인내 비리기 삼바지 주유지딩유 알라이키시시기 규지 람지키 최고로 최투 딩조나와타 규지 람지 님주나 슈부규 회샤니 콜시비 펜춘지 투기 냠레 처에 난지유비 문진나유시 알라이키시티기 중국 미시기 레왕지 튼 초보도 유교로 군디 동구시 된바티 해산 경우의 주나 콜레시비 피게 추 손네 다켄시 미치바 정군안 티웨 딘링타 티웨 지도 덴베 점린 님주난 슈베 고급 총와 춘유지타 콘키 계지 투법러 니데미베 정신키 킹베 맹아 중국 최고 접탄 지부 된바티니 다다 되게 피해줘 단 퇴유비 점린러 딘링기 도수 단 통용기 취식 코든 제바타 회산 단 중국 촌이비 냠레니 냠레 니키 도시 티리기 무치시 제지 솜시 콘키 튜몬키 미유디 망초러 시디 단 타게 주이나 사캄기 파타

0: 한계급지중기 개발 창마 냠레기 고긴토 교터미바 등호기 토네 자주총 유지타 콘키 콜리시비 시베 출고 미수간네 뛰어난디 미추징네 비리 단편춘 섬시 제균네 계급탄 계급와 냠레 집에 라소 더부시 인베 난산베 닝튼 티지미나 냠레러 군디 동탑 제외 문진나 교부시 중교러 강다 지급 알라이키스 치예 계급니뷰 장도 뉴교타 미탑징뉴 정시진키 조교타 디신슈뉴 로수소 캡콘수 지퇴타 냠레 티웨 텀섭치베타 라바르토 계급니뷰 슈누츠 세시 남찬테 냠레르 슈누 계규 저와 유지 송유브시
1: 바즈르 선규르 튠조 선규르 뷰주지 모아시르키 니에차라 중국르 참지 팅니 치진 나라네 중국 총기르 망보르 친부인 티나 중진단 신진기 나란라 파자스모 샤충 총결티니기 피게기 남바규 나란 네사지티 야주게버데뷰 피겐조의 순수 처르중라 중국의 토비 피게기 총제타 규뉴의 피게기 인조람 티시 중규르긴 듄규기 카조제라 티웨 시도 스모 충시스모타 공기 로주자 인베트체버규 중국 민보르 통주르 게잠 유주톱니 미지기 일본 용동기 루규기 모사를 납치되기 감세 의구 윤비 총진의 비기인 교비 남부 삼봉의부터 티가릉아란의 중국 의중각주를 토비 점리 교군기 토난치비 총제 시도중 深圳토 천재사르대위티 아르충유미비 뉴르세토니 망초기 균딘 소화탄 냠지치신유 미터브징뉴타 청진 총대 총기는 짐주지니 뉴규자마타 뉴규사베 랑고로 파라 중국디니 점링기 소트잠바인바라 콜레시뷰 사르드디니 케진시도 티웨이안 규르신 유지송도 모아시르기 총제드라니 세리단 튠비 계급 차르규기 치드뉴타 균투 갸질당위 치지오고이 멍시지구르시 균치오이 마조 롭스 차샤라 통진지에탄 티시 솔레지엔탄 천재 야르튼라 갑규르 슈그진 체벌리 충원시시 뉴루 시신 중국 추세 토의 지주 고의 균투 갸지르 당디 콜리시뷰 튼레 코지타 코지 코지 진탄 코지 제타 냠지 딩섭 체규 뷰제 토베 규지 람지 냠준르 군디 당와 규 중국 점리 기급 카탄 서구 와르기 벤저로 총된 조원타 소준 지투 멍시 지구 냠레 제 삼미치바르 갸지르 당디 니그니핑기 기지 냠레기 제삼준휴 대단체지 중국 장면총된 최대군 조준의 군대 댐보동화타 장면총된기 최주를 명다후르단괴바 총일기 쿠류 군대 레소동화제체니 콜레시뷰 뷰리퉁구나소 직두체휴 중국단 기급현다와라 벤저총된 마조기 종원 삼미체바라 습진니 장외 피계기 총무르타 기지 냠레기 파동 갸실 침범하시 기급 신다 기변조로 피계를 구급 사업 준 유지 선보시 모시르키 중국 티럽진 조준의 군대 동의 냠뇽키 바즈르타 티시 갸지 피계 조신 비 기급을 제시 개진 코든 체휴 중국 피계 규림키 포기 차르군이 기급 딘리타 피계 조의 망도 개진시 임바 자주중휴 체리단 튠비 차르규기 치드윈 균쿄타 장딘 사르드르 슝뉴 게프세 시내 변조로 피기기 멍시 덴도 동토블라 피기기 년지타 년급 공류야 균두 체로 동토 니도 니생을로 바자른 디니 중국 치기기 마조 체유 치슈수 교로타 버중기 변조로 총두윈 마조 냠레 균두 딩 서브치니 바자르기 첸제 심주 사르비타 청진진기 초규로 직류 멍시 직윤조 준소 협공기 피기 뉴버 체론조와라 람디 치디 바자르기 라리안 솔레진기 피림르 군디 동마라 귀슈 첸부네 유지 송바시 팅급 점린르 요라 포규르기 튜급 사블리비바타 서브티기 첩시 탑즈 자 차도 조신 유칭 콜레시부진 렌도비 삼베르규 출신 유라 년가탄 제노망보 뇌마르 체윤 김주티오 총마진루 딘송타 계지슈리타 춘미균균 계지냠레 딩서브동화지기 튜럽기진다 티웨양원세 퇴도진균 모아시르기 버중 기급니부타 티신 콜레시뷰 호조 기급니 총마 총두 직수송균타 콜레시뷰 벤조르 냠레르 군디동위티 튜문균군진 계급된바타 토드바르숨투 기급소수의 당화타 나군 차잔르 진주치빈 뒤주된부진바 시위 차답규 계지 주시 세워 총만 냠레기 람스 균체 매발 투구 창도 동화 지치니 콜레시뷰
0: 马特罗家对中国熊策前目看他马特罗亲孔子陆林奇 게기 롭수 캡디에 타 초니뷰 롭수 냠레 소기 추시테 비제 딩섭 쳔시 마르타루 자드 중쿠 슝섭 쳔모와 장조이 비리 촌도 슈부 탄지 시치간 쮸나와시 콘키 중메 롭수 냠레 테 초니뷰 자조 치 삼조부 타 슈누 비제 레디 쮸바 망심 지투 탐섭 제 쳔네 게컴 니뷰 피게 탄 타르게르 람디 쳔유 중말 계급 니뷰 롭스 냠레기 명원배 돕슈 삼미체발 된바타 수균키 자조저와 균강디 시베 비지 탄핀춘 제시르진교로 투몬토 군디동규 르와 유여지주 유부시 마틀롭친 공즈롭린키 치조 롭지 데니스 시어놈 시베 지투치베 지삼시인베 마틀롭친 공즈롭린키 게이 롭소타 링네 비제 남찬타 디신 중코 롭존 치발 규베 고급규 로마탄 롭수이 레튠베 중코 링네 시도 딩섭 도교 로람체 유지 줍시 콘키 마테 게게기 롭소 메브네 유베 파르키 피게기 로규란 포르 치제 나와 탄제 세네티게 게이 기게 뉴슈 유구 소경 체디 자종 워마타 링네 비지 러디네 시베 핀춘 제시르 징그로 군투 군디 동괴베 내셔나와시 중국 초기 롭지 니아샤이 타딘기 비리 촌도니 중메 롭수 냠레티 카토르 스위십네 말라 냠레 초스괴베 람세 두린 케친시 임베티 토네 초니뷰 게이 롭수 캡데타 세네티기 기겐 소조 슈누 비리 소 캡폰기 무족 냠레티 람수 진타 군남 진키 튠섬 사발레바 춘 유지 주비시 촌듀토 마타롭수뷰 슈누노 촌키 게이 탄지초기 링네능 춘나 초기 남창시 스자 아이리 스미칼라이기 모두 제발신나 니동캠이 주비실로르 게이 롭체 마타 슝초 롭제 말라나 무수 주바타 통마르기 구 동미구비 롭체 이바타 타제 롭진키 이구 롭체 난주유 민알 슝주 롭자 니기 게이 롭첸 구지 체디 선네티게 기겐 타 공즈 롭린 키 기겐 키 냠토 롭지 치단 주 유브시 콘키 중교르 게이 롭수티 롭중 기 튠섬수 누르신 체디 로짐 수부탄 시바 나바 초보 제수 게이 롭첸 캡데 동기 탄 챕지 진저 총무진 키 롭지 탄 기겐 키 창보 망도 단네 피게 트위기 제논러 카데자디 마타조 게이 롭수 균투 피게 조교르 군디 동규 저와 유지 주유브시 초쇼 퇴미츠 타딩기 비리 촌드 게급니비 롭스 레튠바 무토 동체기 지도 딩섭치비 자치 레디 코든 제베티 냠레기 튜몽문진 직지타 라다 탑럼 카세 용교로 펜바 유베 문진 진직도 제베시 마테 니팅 타부인비 중마르 게급니비 롭스 레리기 치튠 비리 촌드토 초니비 게이 롭치타 기겐 소교 로메 비리소 캡콘기 총재탄 중국을 기찰구 직두 동원유 조니부 타딩기 비리 총도 고조서 사발 체디 중매 롭수타 지소기 링내 능추인나 초 냠레 딩섭탄 딩디 용교로 모투 군디 단내 중매 자초타 시베 핀춘 지시르 징교로 군디 동치 도수 티웨치와 리기 비규 인시 주유부시
1: Nyechara, nyedo nyizhuzhu lun jarme sozong sozing gi zhunggui zongdun lingdi Berlindu co yubata. Tini, chomda qenpo nyamju ta, qirdun zhunggui xibi yurum nanji gi qeku toma tiyanshi. Zhunggui tan jarme gigum nyibu kilegi tumi gyeju zamshu bata ji, sanay sato tu, ngoche chunme qe yu. Zoushu mini, zhunggui tunle chokyuru rinpuru li gigum nyibu benchuru zongdun gi nyamle la kukup sabi jebata. Zhunggui nyurce ta, zhunggui xigun qewe chomra. 윤범 진지기 소진 망도 좋아서 총렬기 상제 딘비 Jarmengi kile Zhongguru pige tongwar yonggyu, yuwa gyundu

0: 한모 쫓치다 한모 쫓치다 한모
1: 쫓겠어 당아 쫓도미도 쫄아 부치제 얘를 배교
0: 한모 자 둘이 대치다 한모 자 뛰다 나 좀 막아 뛰다가 열이 뛰다가 열이 한모

0: 유민서! 유민서! 속초 도쿄 텔이야. 공립내 소소 랑웨가 속초소나 지금 알 지금 와.
1: 자, 진행아 저라다. 초초지 전 지금 해.
0: 어허, 지금 말해.
1: 아, 찾아 가서 진행아 그냥 너 초초지 지게.
2: 지금 말해. 말해 초초조사.
3: 아, 진짜 대. 진짜 다 버가 줘다.
0: 호조. 아니, 초초지 나머지가 가리나. 딩원이야, 캐라스 낭세 말해. 싱글했다, 싱글해.
2: 싱글해. 싱글해.
1: 싱글해.
4: 阿家伙子，我这出去就拿不落呀，看呐！阿姐，让俺爸去拍去，俺做啥子的？哎，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

0: 我们这些人都是为了生活而活的人，现在发现，公主，看出什么来了？我受不了了，看见心疼我们多，你来，我是丫头就问，阿姐，你干啥呀？也干什么？一年他的性格特别，天天坐着，没出去来，也热乎的很多。 가요 말이 남라냥 손자 비비야니 큰데샤
1: 아티 나티 매주매나 아니 시그 그랬어 그래 나서네 하고로 전에 녀식이 키마이네 다가이 마음에 지워지도 갈서
0: 콘조 맞추 강에 뒤져지 캐세 치모도는 띠기 대비 좋아 가주도래 제장 안조 심쇼 큰치여 말이 남이 담비다 这个跳啊，做做面呢？两个弄把姐姐肯定要些不哩。车上阿达就胡大伯他车里呢，全部特别巧啊，有马的。长马心血一万，心血一万的。阿母，明年两个人做面做面吧，先给看车的话啊。难道有马的？他弄俺就刚一开始车里呢，就算点点，这不上不是命个哩。哥弟弟，俺最给看不了。
2: 조리
0: 비조 슈제 면주 털지 여덟 지그리
2: 가리

0: 저시들래.
1: 수진 하모라. 나도 배미마 용기 세배 천진 가상 제다디. 그랑게 인진 납치주지 모주시 차라 피로나.
0: 납치주지
2: 모주시 차라 피로나.
3: 제소 저시라. 이미초. 그나 토제 나무고. 네 제다디 인진 모주시 차라 피초.
4: 야교키 메지 람친 텐히 기도키 소외 중덤 싱부시탄 송신 콘체 야교키 람퓨딩토 콤버시리 심부디 기도키 소외 남타시티 머수 지무르괴신 디기 소외 람토체

0: kirang ki thukur nang yu ni
1: ngan chu thiring ki ling si yi
0: thiring ki ling si
1: thiring ki ling si
2: ningne zebe sendro lengge kungkam sa lengge ne sengu chube le zendi zhongyang longzhi nian zhi jiob le kong phege long chen ki thiring ki ling si xie be le zendi kubo le zendo jong shugan zhen ji wan du yin la
3: kumo ba san nam hi
2: lo na ma lengge ta ding ki thiring ki ling si le zendang na zu chang ma da zhe wa ngi jian yue be ling si kha ni chi lengge ki nian lam tu bu ju yin ta ding tang bu di na zhu gu zhe yue ki si ju ji yin ta ding dan zhongyang de jie si jiob kang ki tab ju gu zhi xi de song jie ni du yin na nusi bu ni dong ni xiu zi ru lu pu su ka sab gor tong ju ru gu bi gu bi ko gu
3: 샴주체바테
2: 부구제르라야 로제르라 그습 거르 솜동 조게르도가라 슈잔다 티 문에잖아 카유락유 체제 나라라 체샤베네레 너니 부구 그습 거르 솜동 조게지라 줄라
3: 슈잔
2: 다야 로니블 무투제 아니 리슈 체제 로숨 말은 빠돌라 로레레 부고야 거르 솜동 조게 부수 그습 딜렌 조도가라
3: 슈잔
2: 다케시 심간나 로라야 부구 니유바딘데 이나 부구 니겔라 로숨 말은 바르도 로레레야 아니 걸 섬도 죽게 죽게 레야 이어버체 다 린단디 대공라야 안주 모두 신유여레 제유기 년주 쳔바카게 레 모두 카세부 시부는 게요시 디린 갸쨍기 추도 렌겔라 직 슈비네 다디야 아 제유기 르바 산에 소스 시둥기 차레 줍세요레 디페지 아니 아 직 리슈나나 직요레라 야 차웨가네 르바 지푸바 동주보 쇼르바 디나로네 아니 부수 카습스 루제 lenya yuwa, deshin du sanay susu da si shungi, shungdi, rwa, shungjo ki lega chisa diku dinda yore, di nang lo la zuyu che, rishu che, dinda gandre si cheba inay le, chado na inay rishu che yore, dinda si cheche da ngu te inba inna, nime lo ka xe nang lo la inba insu na da, ngu su, lenge ke kayu lak yu nga na len chobe, ngu kasab ji inba kaanshi la, ngu ki ngu buru inay le, minyo wachi yuwa tingi chide. 다 대표 이제 등기 콘도 슈버리 등도 거습 나가 죽잠 지켜 돈네 거습 나가 뒤에서 지내 여래로 와
3: 슈잔 당부디 이나다 녜 코베 링러 따제기 중유디 아 다 추구 코네 사고 중니 침바 강식 마부디 당기 익차 수제 미주면 칸러 따제 제베 이나 시주난 코베게 따제 남창 임베 친나 아니 중유지 갑에 급수 태가라 지슈 지주 유바
2: 따다리라 당녜 코르베 급기 딱제디 지단 임베 이나 참말로 능그리 타과토다 맹간은 로라야 슈제 부기니 임베이나 맹간데 부기사데 간주 익자소야 스젠당스 도와 부고다와 오즈투두 좀바니 맹간은 로라 친제 익자소도 갈 어디 소제 아닌 거스베게 부기기도 있는 익자데 시르 송제 익자게 내주 때제 부기기가 봐 슈장 익자데 소에 규림 돈조다 참마직 부고야 딱제 치고도 와 저거 나는 이준이야 왔다 대진 게 조준데 슈와래 디 인수나 아니 더보고 코베 금네 체네 아니 두중이 쟁이 쟁나야 로바베게 딱제치가 폐거로 봐 디두네 얘기 때네 로송디게 소소 지슈 제약이 바스 돈수 야고 냐제 아니 태가 슈고야 아니 맹가라 쪼고 이베 이네지 야 레군 이베 이네 레군이야 바스디게 제 이네레 틴데 제제 아니 딱제게 중요도 직 지슈 슈초야 지와레 다디네 니부티 인바 이나 맹강도 데데 두고 끼베 급기 중요디게 다 주구지베급 중요디게 주구지베급수 있는 맹강도 되베린 시주 결국 능력이 메리지슈 투바다 맹강의 퇴배급의 인수는 아니 태가라 무디게 지접이 있는 지기요시 다야 레군 가자라 있는 믹세기 르바다 자진디제 유베 겐기 임베 있는 아니 레군레 아직 제여기 커스고 제시딘데 르바 뿐이딘데 쭈고야게 내주딘데 요래 다 대인나 가가지제 소소소
3: 我来呀，多难难呀，听这些。学长，他说是。孙伯弟呢，出国几岁的，可是不的，俺就在军队这边，出国几位的年岁人给拉着的，啊，别说现在根据那数百个平面来数吧的，天干了我天，住进一把堂，啊，别那当俺就杭州说给啥家里呢，都不对来说，这个你呢来根据那数据，我的龙珠，图个图案了。
2: Lesuba

0: 뉴저 즉 불륜지기 이제 라소바다 간다가나 저 초와다 저와 유베니 동의기 그리고 망부지다 송디 체제 룸줄이야 톱제르바 용법디 나로네 톱제디 지기도 좀 대급려야 아니 공도 시에베 다 남자디게 유베이나 톱제기 나로네 마 체제 자제 그바 소소나 로그로 야 소소 야 습규 유베네 습 어딘지기 내가 디디 임베이나 야 부 유베이나 핑기도 스외직시
1: Tene chukpati ina da papara chukot giro ta tajung chebegi kusab chiba. Tere tungal, tada ya sanay kaagi sichu tan kusab ki ceshi di chagami du kusab ti yume ni sanay sosyo ki sityung ki chambara chinze rizye che na jiga yu ba.
0: Tagaraydu, timi sanay mangpochi ki chukot nipa da sumba taganan shin timgung sanay taganay inbe kimzang la ina chukot giebar ya chinga chakachwebe sichu tinze tuga la. Tashu zang, kusab di chotab inele na chobadu kashiyagi ina ngumaagi kusab chegi yubay ya kashiyagi inba ina chowai teki jangwe juya da ta dinti jala nyuayagi rwa jinshio dinti juya la sobay da kusab chotab na chobay ina yore shu zang chugu nipad da sumba tishindu timgung sanay takarane inba da chugu jeba dinti yubay ina ani jayayogi siju dinti yunamina dinti ani
1: yunsu
0: su peki sidiungi chale nangsaya peje 근디슈베이나 양유딘데 여베이나 저게 쉐이 다 휴장 중앙의 산에게 탑신나 소버지 던제 김장기 두고 끼워다 소에 고부 양도 동 강둡치기 하시로 봐라
1: 휴장
0: 아니 김다츠 임베이나레 제여기 덴비 대다 시르 송제 망주 시주 대다 롱수 쮸 토비아다 다테 시주 대다게 소소르 니게 우르바 두고 따용다 끼야 딘제게 규림 출라이나 응응 진진기 편바 토베 리바 제지도 쇼이
1: 다란제 근데 샘라 랭게스 휴제기 낭드윈디이나 타 밍예 차랑아조 롭튼 르마망 체지 랍드네 튠제 지조나 수베기 투잠네데 질리요르 르발
0: 휴장아조
1: 타 롭튼 게 로마탄 조와 유베기 낭드윈 망부지레 미망부지기 도고르 침부 용고하실
0: 릴릴라 타니자 랍드 침무 통게르 봐 코나조다 조와 유베 제시 망부지도 티트네 네 랍드 카시에게 체당나 이나 야 처외 띵라야 그수토비야 딘데기 네주도 비나차샤바 이나 중국 신뢰 롭징기 로마지기 마메 로도기 방메 진뉴 제류 심주 서베 체베 로도 갸자 니슈츠니 톰바 용마야 람디 톱제 딜랑아 롭트 튠샤 테네 화동 교육 롭징기 로사르 중지 칠레기 럽점 로마 숨주 수주 창매 이나 이주 치가 심베 랑좀기 잠자리야 덴제 주교 최제 럽점베 람네라샤 난가 롭징기 표중 수준 치모베 롭링기 봄람 로마지기 미미 디규 장딩기 레룹 책제다 닌제 장딩 십수 체제 봄람베 롬네라샤 다시자 비준 대달아야 튜문기 해주시도가라 대가래래 슈베이나 라글링기 중제 지딕디 유베 주교 대랑아 최샤 어디래샤 사대공라 임베이나 랍드 튜용디 롭종기 장제르와 가리 임베이네르와 대 장제디게 렘바 강식라 롭드지모 튜메급라야 롭뚱기 제좀디게 제좀디 죽대야 주교 짓단거래로와
1: 슈상
0: 대 다 주교디 동에 규림 출라야 아니 즉 소소른 얘기 제좀디 대공을 다 망쳐지로 봐. 리그베 숑루고 토네 뉴구요제 지에 장장래 다단다. 공도 슈베 로마디다게 제부디게 임바 있나? 제종디게 임바 있나? 라링의 제종디게 제도가 베나 차샤비 있나? 마멜로도게 제류 심주 지하소든데.
1: 슈자.
0: 되네 추제든데 소야 된데. 되네 좀든데 년부든데 지제로 봐. 이주 치망부 유베 좀든데 지제. 제종게 좀제래야 제야 어딘데다 균도 담으로 봐 통화를 다 제좀 코난라야 당도 지게지나 다단다 라링기 제부디게 아니 제좀게 난로로야 루초버스에 지야로 봐 딘제기 제유게 제단디게라 이나 토나 침부 톱도가라
1: 다라리 다게지 삼루딩 링잠지 담베기는 롭터 테다기 제좀게 좀제 코나르 뜨기 메바라 라링게 좀제 제제다 롬네 리슈 체쇼바 수동아
0: 다다레
1: 한예주디이나 디콘게 안주다 고뇨트뉴 메베기 나와딘데지 용습시리 퉁을 토이나다디 응아선에 팀루기 시진서 요리 아 대한 너닝게 다와 당부치 진인 중화민만 지진게 급게 롬네 제지무소 라린다와타 디난도 이네레 라링게 좀제 그냥 롬네 즈주기 난튼 레슈 체초기 유바 카세덴 요시 휴자다 디토네 이네레 로마시 균튜베게 제좀 코나 랭웨기 깎게데 림시 돌바 중고르바
0: 다다레
1: 당아저 제좀 코나 랭웨기 깎게데 돌제 라링게 좀제 그냥 제포게 체시르 진바 티이나 신데미나 소종리아 구디 팁디 튜네기 강네토리아 지규두바탄 글락제기 각도로 지규르림보

0: 라서 벌라 굳이 티고 봐
1: 슈전제라 탈랍저 망부지기 대공라 임바이나 디제초 디패기 제마조스야 튠쟁 딘데 망부 수요제로 봐라 아니 지금 로마리아 각게 포고요 다 단다이나 림신 럽저 망부지기 락린디게 아니 로메 장제라 지제 각게 디게 속도 땅와 대토네 있나 지금 롭수님한테 랍제는 로게다 직숑이네레 장바이네레 디게 둠제디 임바이나 튠리에게 님보다 사뚜기 님보다
0: 지두
1: 내가 피부 톱기어를 봐. 다 진 딘데 스톱튜 잡아. 아니 로든 로마데레. 아니 툼제티다 이나 계급도 지조려야 십주주배 틀려야. 아니 리기 내가 피부 지표 톱제 계급다. 갸치설려야. 아니 누가 튠제 지용 공배려야. 아니 지금 리기 표 톱이야다. 슈누수수 수수 체배 다 내가 되게래 지금 등주다. 이지리비야. 학과도 있나 슈누조다 지 랍드네 튠제 지조강라 랩도 임바 있나 오 녜 준기야 르바 녜 낭다민도아 삼제 수수 이지 랩제 아니 지조 땡라 티베 랩바 쇼도제 수수 미지 진다 튠니 이네제 르바 계급다 김시라 랩기 부연에 딘제게 아니 미지 진단디 이네레 랩바라 문조 토고요 레스쉐이
0: 슈자 레스슨 조렌게 잠데 레디오 드링기링 시리즈 난 구리슈베 난 튠니부 푸이슨바이 나나 조지메레제 난 양갸르제요
1: 헨게
0: 슈덴자고
2: 메메 다지키 난주 라바라 추기지
3: 메메 부지키 난주 러버 추기지
2: 추추디지키 난주 추주 렘바치
3: 작도 유비 지주이 무치 신세 렘바치
2: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3: 냠조 르메 저완니 응엔지 덴데 양천시키
2: 서초강시키 유기민함 경화치
3: 미리카키 등지 약계당 퇴문 구비니 중화미리키 속자내사당 독슈내사 저완내사 제이

0: 恰恰集体必定牛啊他恰恰先体作为着准等个事体会空气导致着人必定忙不起牛死个事你也狂了呀六千千年空气比起康熙牛比一年来你也提到了牛个月接着你也得不赢了六千准备够了呀传播养护系这个体信徒开心不知下呀 롭초 창매 듀미 타 듀인치 톱치아 티시 티야 롭초 소를 샴티 쇼웨 로티 요시 응츠 롭첸리야 침베지 지찬네 롭초 링니 탄 치그시 롭초 릭지 유브티다키 튜균 정니 코네 롭종 키 장제 타 키빈소 칸다르 젠수 치총리 야마데바 정니 키 젠수 티다 츠네 치다르 게그 링고 부소 티다리야 삼노다오리 미션키 키베리가 삼등 마시 군수 지단티 곰시리아 교로인은 지수 지소딩리아 침배지 군소야 방부침부시 연구인바 댄댄시 디금체니 팅급기 지소티 영유코네 지투 저주겐기 미티다 당리 지수 마시 제자 언수 록친 진배 튜리아 언수 미셸리아 심쿠르치다르 지구 미티리아 록종 저시 튜균키 주에 나로리아 키탄 개크 셰리야 침부타 경탄 팜크 정니키 링컨투 체비는 뒤니 제시 침베치리야 롭초츠 랑리야 이치 지시 티다 치수 정니리야 강예 체베크 쿠츠가 랑리야 티다 로람 지시 나리야 비차자비는 롭친 진베 로시 튜츠나 로리야 나니 니칸난키 추구 링켄타 기치 깊켄티시 제사 치수 니 신동방 서주치가 你 롭친키 롭조초 최하침이네 군도상매 알리가 로람능시 디금세야 롭친키 급리야 니 군조야 아니 미셸리야 로부치교로 가위 미심스 쾌부시긴비 방차성부시 시작베긴시 제자 니 롭친 짐급키 롭조초 단념투 라당 봉제치네 京东方 서투조부이 팅급 나이 지지기 캡코 하장 친구연이야. 니 초보 상부 남니 알시 롭친 짐급기 롭조 소시 롭친 짐배급이야. 언제 터투 지통기 총내가 제부지 통미 대주시 티야 니 디가르시에 지통티니 롭조 최 발키 자제 선무 잠마세 터투 포메 발키 조양 세우유 기스이 롭친니 가로시 지비 고급시 총이는 天也不行时天是修鬼不行了其他年也不妥路基心记他身边定年帕瑞波尔也不求时天更前年其他人去帕瑞波尔让什么随便接触不行他是其他人去最动体连面不行用四个字了天大有趣年其他人呀苍龙我们时间中途不行孙主林给空头鬼母林给了呀 余民红旗执行尊他的阶级培育的一个路为六七年你把头住过别天大阶级格式级别总的年终学习总体三处别记了呀他路头就当参呢他的体育了呀能不他念头毛毛把六七跟着记了呀真规民他人也呢六七年六七体最低跟着姐姐真他顶不起给规民天了呀什么大学月别阶级老母那么的呀偏头中三用过也弱有了
1: 三十零个三区土村的昆明林街里呀，六座所承办西边总统西年终学区行。土路六座西边写的尼木铁人年行图，康子康图让去普通的企图标准骑行边六座所，宁烈前穷，宁你会六座所，六座南图得最起有在你军点大的营养。 到处边落他的亲边尼木提尼，苏他扛起了村里呀，几卡的事，日边另个提出，俺去几个位登具忙不西，有了月了，苏个位刚起长面西干下雨不是，提到陈天日日，这面配边错落西去，心里呀叫我吵不西弄完了钱呢，米酒倒不开呀。 米塔的气送，地带儿三星三呢，就去年组盘的学会全部带的给我他，人样人啦，同样同。

0: 우회 로메 초와 시미 초로미가 우르싱타 지싱기 롱네 추무시 샥샤도 쇼르소 투츠니 진제 교불라아 미디 왕잠키 유체 계징아 되어서 계시 양결 김수타 냠토 조베 론데티 징토 당초베 당쿠시 지초부인나 네 태소메발 디 인내 징토 싱시 네 대송키 론데타 슈신베 덤규 쥐마차로괴 인담소 망부 망부시 세드네야 기다 지다르 체네 쉐괴바 싱금이도 급급수 타뇨타 급급수 타신고 다르키 다기 닝니웨 로조초 토노 니에 응안수디다 참미네 처유도 교로괴 고림디 이리야 친구도 신토년 조회 응안수 심담타 통주키 치우둠지그 치네 로조 퓨미타리야 고로괴 남부디다야 이리야 첸충 티야 첸신부니 언주 거두지메 뜸규타인라 첸신부니 언주 대신부양시 신주링게 공토규묘링게리야 롭조소첸바 시비에 중통시 연주슈비히 听的总是感谢里前学生他还声音能不能给学点效果
1: 年不云听能云扎对 APP 云听能年中央农村年轻人机构的空气年轻堂农村里前里这卡里去让给康先对不对与对坑中了先求不堂特多也用以农村吃粮卡给孙女堂接领人脸瑞阳瑞子所的里钱在这忙过接让你接对的先求阿江讲 APP 提囊按住中央农村年轻人机构的空气推给里钱要先求可是云听云南按住推给里钱先对呢为了要接让给老多卡巴掌狼狗狼烈人女都切所坑中途云听 APP 破里囊鬼不堂云听西北也以给他这里云里真不以云听堂听你年别听的音云听 APP 破里囊出记铁仙女男也一托呢藏语广播写成的崔西男的这念不云听男语按住云听男节用
2: 这让你天对为天
3: 这让你生对为单
2: 行政着令
3: 行政着令
4: 生给你个公告上，那么今年呢，土豆队呢，中央农村年轻人机构立功去，别个农村里在哪规定区别，抗中中林给里在三角农活啦，可是说，空给里在哪样呢？现在所有的普通公司、建筑物、电子产业拉走中林经济区别，这不中林，军政处三队堂、三队处军政区外，现在普通机投入三百些块别，多些的学生不应，这林给里在哪，每土队呢，八十的三角哪。
5: 아니 뭐 다 봐도 다 그대로 안 돼. 좀 잘라 랑이었습니다. 일단 나는 뒤지 랑기 코라마 일단 연수 이제 가시에 뒤지 공도 줘. 일단 연수. 아, 연수 가시에 뒤지에 비. 일단 누수 튼제 코란 때문에 영이 뒤지에 인다. 쭉쭉 다 저기 이미 태가로 기와 찍하고
6: 저장 안 줘도 하고 무슨 말이야. 쭉쭉 소리 통기.
5: 다 군인 그 다 차벽이 뒤 튼제 그 모습으로 잡으러 세요. 아니 그 턱도 뒤지에 생 그 쭉쭉 갔다야 다 루딩이 시는 루디 좀 띵증 와서 그 특징이 있는 게 만간서 지 개발로
6: 다
5: 지해죠. 어다 진짜 생도 좀 망고 저 진짜 표죠.
6: 뒤쪽 외고는 망고로
5: 지금. 뒤쪽 외고는 망고. 치수는 아주 죽도 생 되는지 다 안도 다 전에 얘는 특히 중중 쓰여. 양쪽 망자 특히 막 죽도 생. 다 이네 죽도 생이 그 약고 부답이야 되기. 락제 되는 신에 먼저 치기 멍식이 지 부답이야. 그러나 디베 조단다 다 지 아마 칠레 능식 깨져 쉬다 보면 신에 요식
6: 아주
5: 빙이 요새
6: 어디
5: 여기 있었다 저 옆수 요소세가 하세다 어디 뒤에서 말이 하인의 치수 안 좋디 정세 가자르 쟁기는 정연의 시에는 딘데르샤 단단다 되나 정세 시절 때 지금 요즘 타다 뒤 좀 세면서 살게
6: 세 세 대세다
5: 오 세 뒤 세지 세시기 봐 어디 학과도 정세 세는 그 전사건 아주 전국 연주를 야 신전 세세죠. 그 코다 좋아지지. 좀 세세해서 좀 더.

0: rumsen da chumsen den zu den da burche
1: tinja na gasan
0: da chumse kasar jen si man zu di kamba pög chumse gi ji rinne ne sin ge yang meng xi su xiang de han ni ne nu ru tunje nen zu ne tunje nen zu lo ji ko chungge da bi pu ju su xi da pu ju di kamba sa bi di ba tak na ba yo chob ji ya ne ne nu ru e ten ji me sa ra xi ki che ji ni ni ten zu tang dang an zu tong ye ge ji pe pe chumse gi lakshi ten zu ki xi zin sa da ko meng xi su da zo su xiang de
1: da
0: 타이네 간주 탄다 보유구레 즉 보유기 정신데 망가져서 통해요. 다 이네 공은 진지 콜라지 이어지지야. 콜라 이어와서 그렇죠.
1: 근데
0: 다네 간주 즉 벽에 정세 뒤에 찍고 첩자 친데도 그 통통에 그럼 중급 되어는 시수 점지 가마 녀다 살아 살아 게르게 게르 그 락제고 무두무야 지금 락제고라야 공도로서 놓지 비디아서 놓지도 봐. 한 간주 뒤 그 pepe kangpe nangloki chigi dendri dungdu dungyeke kateyan siyan tunze dendri dzangma yinpa yang anzu gupku du yungna xina kaar zhigura da di dindrugu yoje zo dada pungpu dungdu yung yang tunze yug tole chomze yug yoje di mangpu tuyan da da bezung rung xingyo xina anzu tuyakib siyan haa lakwa du nyama chigi chadeyan nangloki da nunze gupki chigi kwa chay siyan
1: oo chay, chay zang gilaa sumza zang ngay di Tunze tuwa chegi pewa gantu yoga nawara shio shio.
0: Da tenzo yindu yi ki yan tenze ya tenzo tungayo. Ta ti piyo yi nganzo namgyu myundib da tenze shidu yan tenzo zoda tenze ki da tenzo ki di guju ki gidiyan siyo. Yan tenzo yi chana tunze tenze ya. Da kwa tunze ki ji kasa kabo lo ji miru yi wa kyo ji ki zugi yi sumbo da tunggu yi. Ta tenzo yi ngayi shina yan jik rinne piyo sun sabu ra shia di ta jik tamri tenzo sun la chewe yi na nganzo chee tenzo pao jik jala otin shidu lambda rinpo yinti jingne ko rinzu ki deja ala sanwa tong nini ya jik khansiwa nganzu yagi ta nezu ta nganzu yagi jik ngenpa sewa chweba nangwa nidyo yagi nezu tingze ka mayung shiwa ta nganzu yagi niwa ko yasi yasi yasi tingze yagi ungi ba ta kanzu yagi ya jik rinmo ta niwa niye suma jingne tuyakib si yu ta ko yun rinmo tong di kyo yagi guzhu yagi jik tuyaba ala songyo ki niwa tong di ba jik lakwa ta chaba tanzi mo yagi nini ya ka rinmo tingi ya jik
1: ཁྱི ཕྱི མ རྩ སོང ན ཁྱི ཕྱི མ རྩ སོང ན
0: gangzi gande pala shigeru gugub kudu yu da nyan nganzo yu ki chumsi yu rinne tola ji gaxin chibu yu yu ki da gotasin yu da tindi shi chungu di nang ne kurang ki da ji chumsi yu ki rime tola ji sardo xe yu di ya kansi yu samu mandra su rishi tu gub tu yu ti ne beda xe su rishi yu da chung yu yasana da gyana xe xe chug yu ba kyojin nang loo ki nanzu loo nganzu jik bianma chanchuk si nanzu zhabash tuyong ki ba a tenzu loo bete ya nanzu rima tenzu chungzi kaala kasi daa maa daa zili nyamshi yo nyamshi chabashi
1: nyamshi shiji ri shiwa dhuwa
0: ta nanzu yo sumla chewa yina tena tegin kongdu shiwa ya nanzu chungzi ki shukba dao laa zayi daa meda miro ta kyojin nyuba tuyong diyo kasi ti meba yina jitaan samlo ti yu yu nguyo su kuala tuyongyo dhuwa loo yaa jik kongzi yi jenshi chewa sumla tā yīne tāk tā kuya kāla ngā zhū shokwa tāwa lākzhā tī yīndi o tā sāmbā tī tuyāngā tū tūyā lā yā jī kuya kī lākshī tī kī jī nīpa bēmī sī wē jī nīpa shī tuyāngā sā tā yā tī rīnsā ngā zhū ngā nī shiān tēnā rīmbā nīn zhū tā khyāchī jīk tī tā ngā zhū zhū rā zhūnghuā mīn zhū gūngjīng tī yī sī
1: sī
0: o tā nyambe da
1: nyamde sa
0: nyamde da o da tenzu yang namba su zang ji chen me song da
1: re sa mo ta ta re ge zi ka ding gi da ri mu jia dang gi pi rim ji da di tu gi pa zu zhe wa zhe da ni bi ri ge zhe
0: ni ni ni pa zu song zhe ge na ba ji an zu pe pe chung se gi ji la zhe ge na ba ti yo la ge ti tu gi ya pe pe mi mang ge chu ji gi ya na gi chen ru gi zhe ne tenzu la yang ga xin yi be ti chu pe pe ji na ba
1: ta
0: ku yin ge ri ne ni nyam se gi na ba 비전이 선다시 쇼킹 지금이요. 아 뒤에 선다리
1: 급 뒤에 두기 루규 선다 보여기다 리니 리규제 선다 뒤에 선다.
0: 뒤 뒤다 저 전소 전문 전소.
1: 아
0: 팅에는 되지 다지 칸서로 위한 루지는 줄 님실로 제직 지도 아주 이내 자 아주 지면 이내 자한 장지고 기지 락시 김민은 님과 같은 데 용기 봐 한줄 근데 쉬디 바신센데 이 피기를 왜 대의를 왜 쓰지 근데 쉬비
2: 아 바신센
0: 바신센
2: 그건 좀 용기 바신센으로
0: 딱 걸로 바신 바신센 봐 야 되게 공부 바이센트 다 됐어 그래 바신센 다 피기를 대의를 참 참 민지 타냐 정도를 삼도 동거야 저도 지금 아주 비질링 선생님도 갈라스 선생님도 다 모선으로 차트와 봐. 딱고 삼 바신스니 피이나 데이나 삼지 레벨으로 근데 중수다. 대다시 뭐지. 다 그 티 그지 피게 이면은 피게 티 천대서 막 가세요. 그래서 지금이 해치 시스 된 바신스 된 안 바신스 잖아게 루주기 뜻이 답게 그 선생님께지 바신스인데 바신고 하이스 바신들이셔. 어. 딱고 추 글리글 그게 자세지 바신 바신 바신스.
2: 다.
0: 그 균은 무슨 준비된 바신스인데 레모트도 지단은 신은 건지 표랑게 지 터제 중에 레모지 맨자세야 선 샤죠. 딱고로 루주기 제니 지도도 바신고 하이스 잖아게.
2: 다 어디? 계속해도 와. 어.
0: 제 지시. 어디에
2: 담다.
0: 다 진짜 인도 야 진내 냠식이 남바 숙심을
2: 시. 다 제.
0: 먼저 사과도 군대도 다 간산 자가 찾았어. 가요.
2: 가요. 야 잡지.
0: 다 되긴 된데 돈에 아직 증내 진짜 넘버 천다 맥삭트도. 먼저 가요 되기 와데 페베르네다 송도 차외기 저시 답게 되자. 뒤 갑주 가데 다 즉 도저 말에 다 빠신스나 빠지 도저도
2: 좋아. 도저 이제
0: 뒤다 좋아지 안 빠신 게 좀 어떻게 안 빠신 되자. 독스 자셔도 양국을
2: 계속
0: 직맥사 그럼 좀 가족 다 아니에요. 유비 자라 되네. 진단 차다. 맥사 차서 지기도. 진짜 되셔. 하여튼 저리 두고스 그 두고 전조 야 진행 성적 남배 그 아직 전년에 직 두고.
2: 다.
0: 고스인디 아직 자나기 진행 되는 시는 주 지존세 진짜 전년에 또 다디다 디 루디 응기 구 동고시 좀 자가. 루게 맞아 가. 루 맞아 가. 루구치 그 그거 좀
2: 전. 그래서 안 오즈제 두구르게
0: 보고. 두구 딱 주우제 좀 딱 그 제당에는 신 덴티 표시 등에 미기 네버지다.
2: 아,
0: 지그 신당 의미에서 다지다. 지 믹사기 지 토탄치 쯤에서 봐. 근데 이게 나마 쉽진 않아요. 다 응기 구응은 신에 아주 표기 증명은 신에 구디 믹사 같이 와서. 아주 구티래야 최강제 매비스. 진짜 딱 간서 무주디 심기 아무튼 넘지 나 고래 체팅 주요를
2: 좀 그래서 그러와
0: 근데 주티 찍다 레고 주 뒤에 그래
2: 어
0: 아주 기준 접선 간에 간다
2: 아니 니
0: 어 되게 뒤용 저기 BMC 고 고래 체 강진이 그래 아주 주 지존 센티다 탄년 저에서 나 체베는 아주 그 적 봤어 좀 용선 적 봤어 적 센스 다 적 센스들 코알린다 니어 지자라지 표시 당당당 전화
2: 전화세요.
0: 매버 차. 어 매버 차서. 야 지금 적 봤으네. 적에 상계 생각도 적 생각. 딱 그 찍을 로서 틸이 그
2: 되는
0: 매버 생각으로 적.
2: 다 라는 매버
0: 다 라는 매버 쓰죠. 어 나 딱 뒤기 적 생기 그 천대 손이지. 잡으시
2: 잡아 드리죠.
0: 진짜 인디다 먼저 지 치수 먼저 갖춰야 돼. 맞아 라는 먼저 표기 점수디 그 천재 점이 그 리니지. 그 인디 먼저 지 시수 계지 등재 거를 인내다 큰수 더 있는데 진행이 잡중다 진행이 남아도 생각 가장 좋아요.
2: 좋다. 시수.
0: 니 근데 왜 하루 답지? 지금이 냐면 닝바 집에. 다리하 이달리를 구시기 양 직체 집에. 야 니 치지가 루지 깨다 삼치죠. 그 다체 찾듯이.
2: 응.
0: 게나죠. 뒤 잠자래.
2: 아,
0: 먼저 표백이 답지에다 봐도 정되시죠.

0: 타이네 땡은 그 답자다 만자고 털어 다시 니네 집 그라 땅 비단게 나봐 없지
1: 오르지 리모컨 14 쇼
0: 타야 니 나봐 지그 다 티니선 딩디기 조제가 나봐 송대션 타한다 근데 드럼고 지모버들은 그 지 간섭 닝지로 좀 같이 해 주지 다 루고 클레 차샤빈 좀 지네 안 되샤 오 좀 뭐지 그냥 그 태태에서 나샤
1: 오르지
0: 니데서 나 제조 탁단다 되는 최 그 락제기 차교지다 남아 표준 속도 금지도 좀 좋아서
1: 그 고르지 무비에다 수시 배다 적고 줘라
0: 나온다 되는 그 조단 거를 채면은 작바 디스도 타고 지는 레츠 갈이야서 그 딱다 그 딱다 그 아니 조세바 군데 다 다주다 지 조세바 세고 이주자 콘주다 파주 냠지 체조 잠자 군데 타겨 한 민간주도 되는 간주 먼저 소소 강아 강도였다기 지금 로로 체제 타야미고 콘주 강 희강이여버디 티체제 타 티인도 간주기 지 라제 타당 라제토 최적득이 취시동다 에 그게 지금 범죄다다 경지 돌아진 삼동에 망고 터지자. 다 된주선도 시면에 신의 간주 배배 좀세 뒤지 굉장히 가도록 돼 공도 쉬에 강다질에 배배 좀세 살아. 다 뒤네 레자에서 봤어. 다 뒤 뒤에 그 삼로 동단 선도지 간주 배배에 제모 땅죠 지금 부서 소질에 배배 좀세 살았으면 다 배배 좀세 마셔서 나도. 다 된 거면 또 하든 간주 다 배배 좀세 간다질에 살았으면 모디 달라 규바 타워 이게 응기 계속 달진 라제티 표제 땅의 멍시 토르티 제미 토르티가 체감해 본 아주 필요기 좀 잡는 것도 계지 그럼 상대 체제 딱 좋더라 신이 아주 배배 총사세요 이 신의 대체는 아주 배배 총사도 마음 직땡제 거버친 게 그 럼부티 짜친 거지 틸에 독디 덕인 거 체면에 진에 코로나 총사 코로나란 게 뭐다 견다죠 님들 총라 건 신의 총라 좀이야
1: 어르
0: 총지 아나 가나 필요 좀 되죠 뭐지 템 좀 쓰세요 선생님 딱 다 되면
1: 다 됐어요
0: 딜레스 좀 하죠
2: 대다라 공기 어두지게 체력이 개조제디 수균기 렉트리즘 정진 비리수 규범하세 시빌 체디 정진 버리네 가된기 추시타 리무 약부 중미 시도 지유 생기는 게 공도 센주바티나 개지 소르부 푸른 공지 갱그루와 덴지티네 라소 드링 젠디슈베 대법 드링 균진트 사르드탕 사르드트 균진 중에 계지 푸름기 두릅 서버시 급에 파체들이 땡디 강정 조는 게 레전 슈즈머이 랭게 슈크된자고
3: 직튠 속배 도시 땜볼주
4: 양균 럼프 사바람 베베균

AI 주민연주 투럭사변 고차 헨게 군캄상 나니 미터진뉴키 년준바 AI 점이 키라니 년년준 수별의 최생도로서 전견 헨게 구캄상 샴러 직튼 초배 도시 댐불주 경규 렁부사바 베베 규지베 치디리 전수기 원래 헨게니 결정토 터번에 두몽 축교 용화시바 티세로

0: 이낭 개용이 존내 뉴저 숑람라 지리치 숨키 티뉴 숑람 긴젠 줄람 되버탄자 지콜 록서제스 숨동잠 퇴직도 구지체니 비진탕 텐진 河北界堂 분위 탕숑소 룽캄 박조국조기 존내 사공기 딘자 름디토 통도 긴젠 로구젠도 줄외 둘세 갸제 계주 학잠 신규로 구디 동주 인시 카세된 옆시 짐주 긴젠 뷰 차르괴 심주 칸키 연장 류신키 nganzu kori chi kya tan chu ju yi da yue chang zi yi mi zhe ding ke che ba ma si tie wei ke gan che wo xing ni lang kor tang lang bu nu yu yun nyam zhu jie nyam du zhe wei tuan le yi zhong kam de yu tie shi nu yu sa bie ji gui tang jim ju ki meng xi ji gui ni tu nyam tu cha gui tang tu nyam tu zhun bu yu nu yu sa bie ji kor lam ta tong ne ma lam pa jin jin che bie gang ne se to
1: 지균전탕총례전기니르경문제응규용어체규제제주유시
0: 첩직도 사제탕 뉴규제베 겐레라 슝느엽데 니동 숨줄료콩 직뒤 남베 록소 제지 지구기 록동구콜 록리 밀레마탕 티뉴 슝람 겐젠 줄람키 첩주 남베 뉴규서베 록동 녜양 장세 제규로 갑교 제규 인시 카세딘유 짐주 겐젠 뷰 청시 랭원바 짐주 겐젠키 탐부세기 예용기 진보기 갸지 주잠 심베낭 Bernum Langkor Ji Chegi, Jimju Yinjin Yi, Tempu Segi, Gaja Sibjusam Simbatang. Chuge Dujim Yinjin Ne, Dosu Malam Partang. Chongir Ki Sogjim Ne, Singjin Ne Gewe Sogjim Parki, Nuju Sarbi Ji Kor Kazi, Chemar Mangdu Chi Ne, Jangdo Tinyung Ki, Nurze Yosu Joshin Yupshi.
2: Digile Gune Pibene Tsu, Dumze Gebar Singna, Talu Dawa Tangu Ne Ngabe Para, Jiju Ta Mochu Gyugu Ki Chicho Nyosong Changbor Pawatang. 제주 교구기 7도 낭제 제세 고로 통주로 최초 잠세니 신도 사바도 바타 마주 교구기 최초 녀송라 닌슈 진부 대시 망녀 길에타 도사르 튼제 지게도 증거 교구 종류 사르괴 바라 난진 가고 내 시도 종보라 다르 다오 당문에 앙아베 바라 제주 변조로 교육이 신진탄 총계의 죽지기 최초 녀송 지도 낭제 제 바라 진타 고로 통주로 최고 당아동 10개 신신 로규기 뒤송기 신도 사바드디 개지주용 상아 반니 개용기 칠도 낭제기 지진한주 개지집주 시주 사시송타 낭제 고르통주로 치숨타 촉동 개심바타 칠도 고르통주로 칭아타 고동 개지생유 징다 가구 동제 개월식나 다료 다와 당분 냥아베 바라 머치 규기 신진타 장경 중 고르 칠도 낭제 지진타 고르통주로 치니타 고동이 개심바티 개용기 칠도 낭제기 지진단기 개지집시 사직신디 뒤송례 개지종이사 구판례 개용기 치초뉴송기 지파제라 개진례 직사구례 기표규 대주 칠동 고르통주로 치직단 뒤동송기신례 개색구사 뒤파와타 낭진 고르통주로 치직단 직동굽기신례 개지좁게 사직 바르기바시
0: 디글레군에 배원니치 녜찰 포장보다라 신달레 로메 베체소 나비송교탄 배주 제베 줍제 고르기 돌린 총도식 초신 총디토니 사괴발 시도 중활 이동 때문에 접계로 남장대 고초분에 송. 계급이 아지수 몽위고 통주를 직탕, 채워 직탕 시분잠당 육시. 명예 발토 둔잠당부터 이배 랭겐 용수 리줍심바탕. 단다 둔잠 순배 리둔 무투도 비신유. 리둔 대낭토 비자르 용실탕 익차소와 천재라디니 송경체바, 뉴르교탕 냠수체바, 비제낭퇴남 록리드주니 청진 얄차체바. 심주탄 폐죄체부소 초용니 시직도 제외 레튼 말라지수 심바탕 니동야미 서주류 론주도 레시디 용수 렉주스니 지린체규 차시유프시 시도중월싱나 레시디 둔잠 숨르고디 무튜도 강의 키세기 주바규 탄디파 주브제 키제 망구시 톱유티 베나 싱달리 로메 베체 쇼레 니제주미 예라 최대정신히 냠수 톱유바탕 쇼레 주게 계주 캥알라 조니기 냠수 톱바 대신토 표쇼 등기 링외 쇼글의 특직탄 10개학점 냠수토부소 리그룹총위 대단냠토 신달리 로메 베체 쇼글의 특직탄 아동탄 벌시케진기 근율탄 딘율기 쇼글의 특고라 가차지율라 나비 쇼글의 특숨탄 축동점라 정진진기 최진 최두탄 이근원진체위

0: 한모 쫓치다 한모 쫓치다 한모
1: 조경상 당아 쫓음이도 저라 부지제 얘를 배교
0: 한모 자 둘이 대치다 한모 자 뛰다 나 좀 막아 뛰다가 열이 뛰다가 열이 한모

0: 이미서 이미서 속중 속규 텔이야 공립내 소속 랑외가 속중 속나 지금 알지도 봐.
1: 자, 재능아 저라다 초초지 전 들으래.
0: 어허, 지금 말해.
1: 아, 찾아 보자. 재능아 그냥 너 초초지 지게.
2: 지금 말해. 너 초중 속사.
3: 아, 제 같이 다 봐가 줘다.
4: 보조. 아니, 초초지 남아지가 가리나.
0: 딩글이야, 캐나스 낭세 말해. 싱글했다 싱글해.
2: 제발해. 진짜 싱글해. 제발해.
1: 아자 호조, 맞아 소주지 남아로야 가리나.
3: 하지, 나가나 파주 파주 안 가서 되고.
1: 호조, 여자 소주가 이름에.
4: 하지, 호조가 또 낭세 싱글해 싱말지. 소주 날야 주로 지금도 와.
1: 호조.

0: 게 불리야. 나도 망신하러 나.
1: 레세, 디테라, 두대 나온 말해.
0: 첸나,
2: 암라, 첸나가 주인다라.
0: 용아.
3: 当时你不听呢, 我走路就拉不拉。 对面妈用户不是学姐, 给是北京的呀, 从头天天的。

0: 저시들래.
1: 수진 하모라. 나도 배미마 용기 세배 천지 가산 제다디. 그랑게 인지 납치주지 모주시 차라 피로나.
0: 납치주지
2: 모주시 차라 피로나.
3: 제소 저시라. 예미초. 키나 토제 나무와. 네 제다디 인지 모주시 차라 피초.
4: 갸교키 메지 람친 텐히 기도키 조외 중덤 싱부시탕 송신 콘체 갸교키 람퓨딩토 콤버시리신 뷰디 기도키 조외 남타시티 머수 지무르괴신 디기 조외 람토체

비구르 치킨타 장동아 지송 슈킨 로딘 귤메기 숨겹 치킨 제수 귤워 치고 테네야 남링게 소로 계급 탑주기 말라타 뉴버시지 치엔 주코베고라 모르슈비나 계급 덤데니 남양 변조타 마드윈 투몽기 진율에 튐비엔 제우시 변전 주튼티 계송 주튼기 시제 갭데임다 계송 주튼니 장게 팅접첸도 교루에 탑주기 원겐인라 계송 뚝슈티 변조롱어도 타 참부인고에디 텔렌도나 변조타 지소 피게 용와라 도단템비 텐자기 긴송 튼저치미도 부시 제잔 니바르토 계급기 지고 탑주난도 폐계탄 텐자 초니가르 다도치고다 벤존 주춘다 계송 주춘라 체리단 튠바라 지규르기 차르고 체고라 시경할레 체와타 지방할레 토와 추세 응할레 토와 체크토니 망망냠제 용화라 구데동고 요시 티데제비나 벤조르 폐계 통다 보주르타 벤존 주츠리 구르치바라 구데동화라 펜도 유브타 계급기 먹추기 방에 톱쇼타 계송 톱쇼 체르동화라 펜도 이나 요시 마마냠제가 폐계통기티 계급 다르게통회 제덥다 먹부 돔된동 주춘치비 텁주인부다 대미유티나 시지쟁기 계급기 텁주이기 말라다 누번 주춘치에치 계급기 캡콘카기 텁주기 꼬여봐 시지쟁도 냠제다 텁주기 통구 시지쟁도 직지 텁주기 돕슈 시지쟁도 꼬여쥬치 림시 문규르치기듯이 마마 냠제 약잠다 교잠가 베치 계급기 외태네 마마 냠제가 폐게 용와라 구대 동회 지큐르긴 구치다 먹본단 산에 튠주 괴군난지 튠구 냠주 제기 람순주부다 마마 냠제 용외 전주 토담 말라다 레게 코르게 말라 시주 름루 말라제 투산도 단제 다겐 상신 켜고 말라 편제 체외 마마 냠제 띵섭가 폐게 용외 내당시네 튠구 교시 먹본기 지속이 뿌다 퉁공다 나르윤 좀제 유체 배주 제 캐부치고다 계속 먹본긴 조준티 변조 단 지속 피게 동외 말라난도 냠제 응알레 탐차용어 치고 선에기 변조 조준 집에 최도 계속기 고고 라다르 치고다 장동 아 변조기 고추 리치 치고티 계속기 고추 투산도 동기다 시튼바라 지큐리네 치고 요시 마마 냠제니 켜곤 양신 시균 체라 낭드 마와시 손자 니바르토 존에 켜곤라 미데제 슈든 고바타 마마 냠제기 넨젠 레자타 뷰리 레자 이네 조후교시 멍시 지군 조준타 계송 첸제 소레 고춘 틱체 뉴주 신데 미나소교 먹본긴 계송 지소 첸도 교로서 켜곤기 마마 냠제라 방에 톱슈 첨부된베 싹장기 퉁공 초보로 통하다 괴주 야구치고부터 파장기 퉁공 구지 야구치고 탑주 전적이 기전 서버 전련 체발 미그네 수균 켜공기 냠제네 서다르 켜공기 냠제수 캬게 체발 구디 통하다 캬조타 바낭 자야 처친 깽 누공 서버라서 켜공기 속신도 교르비 전전뉘바 토르다제 초만 시지다 튼조롱 안 구비 총경아 폐계제 용외 서다르 켜공수 냠징아 폐계 용외 남시 차버지고 요시 난저 먹부니 미망기 먹부니부터 난저 계송니 망용기 계송인베 계송 롭소로 슈는 캬고부터 망용기 계송기 도시에 치르다한테 계송라 심고르타 계송라 가신 계송 조춘 계송 송경체 치브니 지소 용기 삼륜문진 치튼타 장도기 자주든 교로하라 치고 요시 계송 꾸롱마라 투산도 단체 도단 된라 사신 된비 팅럽기 탄참다 갸조 큰인 숨기 고송 조준 후다 치브타 마오 먹추기 개가 렌토비 계송기 방에 돕쇼 치르동고 먹시 와르타 마마 와르기 튠지니 계급 돔조르 계규타 먹본 돔된 용균이기 지교롱은 교르치비 첩시기 인송 계진식시 마기 망라가 신체보다 망기 말라 지구르치비 시진된베 수균 슉첸베 다르베 동화다 멍시 와르다 망망 와르기 민규르 토지차 더비윤제와 삼미체파라 공베단체 중국 풍둔타 먹본 돔탱기 풍둔은 교르치치 돕슈 첸보 직지치구 교시
남아링게 소로 메게 용수 지규 용규니 중화 미리기 케빈네스 인시블레 계급직라 럼루니니 중국의 개준 팀비 지도진 루기 사르드 럽첸시 인비고라 모저슈비나 계급직라 럼루니니 계급기 시제 계주시 인신 티니 지규기 계급 남고도 계급기 지시 소로 지도진 루기 럼루 라다르 제바다 서구의 제자바라 팀다라 마제진 루기 럼루 라다르 제브티시 티니 응아르 충마뇽 외 사르드 정신 팀비 자샤지 임다 원체기 미지기 첩시 라렌트 데네 중요 맵식시 계급직라 럼루니기 럽치 공부타라 샹간다 아먼 시웨한 치로 중웨 루기토도 쇼르웨 사자 칠린 지급아 녜바르도 자고의 텀진 집에 녜쇠티 교로시 계급직라 럼루니니 중국의 기지지석이 내든 대지 탁주 제발 덤비 섬시 사르바타 주시 사르바 중화 미리 긴점린 시드타 폐계 형월 표에 레게 사르바체 인신 테레 초 담제 캬솔 법 더비 개체외 중국의 로트인의 지역시 샹간다 아먼 메게기 방도 로지 계급기 최경 말하나 깨르도 주이진 메게단 투몬토 공빈 조다 남이안 카미 제외 양신 갸체웬 조람토 규시 계급직라 럼루니기 시주호 샹간다 아먼 믹세 신진 구역기 체퇴 장경 왕차 옌렌 강례 중요부터

0: Jengzhou Luri Zongpe Chobuchin Chizho Gunggamsa. Kiransu Yangyara Agulosan Ki Jirun Chidina Yonar Ngas Shuyin. Derin Ki Lizena Agulosan Ki Kiransuro. Pe Ki Mangzhu Chungdam Langjin Ta Jichun Chumshiba Shijuinbe. Kiransu Ngoman Nangxin Chi Yakbo Jeningyu Rohyu. Dang Dembe Langjin Ta, Jichung Chumni, Nagse Dubushi Chueto, Londa Dune, Sibdi, Nedu Jijin Yorji. Kuni Ni, Yurin Chokpe Kimzi Nimbashiri. Yinang, Tingshir Kuni, Chemdo Gawe Jinzar Tu Yorji. Kainsena, Langjin Ni, Dubchila, Shashi Gyabuta. Jichung Chumni, Jengchung Tuya, Dubshinbe. Langjin Ki, Tongjung Ta,
1: 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你是
0: 이낭 주민 카팅도 다 측바산도 강양 맞이 바르 양자라 심중기 키랑레 슈치와 소유 칸이 키랑기 쇼랑과라 잔돈 딜레치오시 사과 동로 나스 토지시 다리이나 나텐지 로고시나 아 시로치시 원창 랑진키 데레야라야
2: 어제 아니 쇼랑고 숙덥치라 로고양치 로고치린자지도
0: 키랑이나 랑과다 덥첸 토바두감 데레 무츠쇼 세치마 센젠 덥진 시기 깨월 린소나 디디큐 보랑징아 최가쇼 하하 시 참이다 니주 시프시
3: 주메 으츠 로바 진디미나 유쇼 밀리아 통중지주 시아프가 쿄란야 말라 레코비 뒤시 시기지 지 중세 측세 넘주 당체디 시아프 랑부치
2: 하하하 개무말로 마톰디 랑부치 최 소마 잠시라 레코바스와 니마 디리마도 고마뇨
0: Pechir kushub jimula tirin rasiwa ingiri, yana mien sada nuwa ingiri,
1: chi susi tsinka xene rangne su lobushi. Nishie songji langchi sedu po ne chwekwa la su chimputang di sada tu kiri kyaxin de yubi tsi. Langgo lepe, langgo gi.
2: Jo, gari che songe. Tinri che ne matu, nyobu mengan tu ju, chi trabu ina nyinga yuwarda,
1: chi xibushi. 대투 랑친 진념 차니 커주양 자신도 좀더 커비
2: 조토미나 나래 나스네 친사오유 구친조랑 여부친제 음지시 깨동쇼다 아 조당아 시스리
1: 지시바 랑고 지카부치원시 간이시나 랑고니 랑친케 조부야슈디인베 하삼 난다키 메바케동와 존디유장 코나수 케페 조부 틴자 루주 파르샤 칼레 칼레량 조카부 유브시 제서 랑고 톱세네
2: 조 랑도 유디 좀바 녀 로부 제드지 이날에 나 켄코 조부 틴제 칼라 조토 게디 치자바 이나 아니 페서 유냐지지 데레 톱시 신다 카르도
1: 지시 랑신이 나자탕니 시럽 제베
2: 아 조부 인지게 동쇼 조라 엄지게 동월 친부이나 치참부이나레 텁세바리 나시안 규바용민도 마시네 조라 아마도 수주레
1: 지시바시 데다라 파르시 주시기 지자 뛰미도 갸르 급소 타린시네
4: 가야 지기 말에 보란실라 남면베 제부 용위에
1: 지 남베게 고디 중하다 군이기 남게 통야 미시 따오디 ngangpa mingu kienhe puru yungu hiwa thong. Ngangpa there lema tha langshin ki.
2: Arururu, imji la, jobu nga jobro nanda, nga setu popje shirub chigidu.
1: Chi shiabar, amji ngangpa la ki langshin ki nasara takje shibsa nao ta. Me randa sampe shi deru he, 랑징기 나소 리미신자니 타라 상자 중앙시 대진강배
4: 게데 도아섬 치 차부이나 케란 시주냐 지지 다리 제 머시와디 케란기 조베 같은시
1: 지셰바라 랑징기
2: 라 케란라 수 렌게 중에 송다 공예 조부수리 네 진행치기
1: 시 가조 심비 시바나 랑고지장 캐르교리 능비 참도친
2: 교부송다 엄지라 케란라 수 렌게 중에 공기 명리야 가르스기도 다다 가발도
1: 지 지비 낭비 증명절이야 다신
4: 시다 공예게 슈도
1: 지십시 랑진다 랑과 니가 엠지 넘발하게 좀데 세초라야 대비 지중 주문이 좀미명아 마르다신 슈시 급대레 덤딘 랑진 카양 칼라 모양 사신 카징다 취네 귀귀 슘슘

0: 나딘
1: 쳔모
0: 리네
1: 러소
0: 총매
1: 체리
2: 안조 리짤
1: 초인 메로 생초 지랑이
3: 제제 다다 센정반은 시샤 끌린 렌제리 생기는 바토 건강송 제제 뒤다 중앙 농진년 전 시철에 공 백개 철렁지 시샤 끌리시비 렌첸들라 센바가서히 나는 렌첸디 조슈완당 존리바 대시도지인 레토분은 바 단년 차이나 야디지 차천배우 젠지 사자몽부시라 절루다 당도 절수지 사시네체 망보시 흉당 요미렌도 디나 데링거 렌첸노이나 니 동보체 남발라 절루다 당도 절 대전 샤게 수지 네첸고 타고니 모데샤진베 남바주 툴렐렁거니 셈바게세히야 호나 절루거 네첸라 제지 공다 유에당 네체 공다 용서당 샤게제 네첸응고당 카데 제타제 구성시나 장단이 당안초 늘지 체리콘 사체 손자 신주 속이 샤그 년체 신주 고기 중신 동리 여의 원체 시비 이제 행구 시자 달라 윤례시시에 샤그제 년체 텐주 제와다 년체 텐주 바 샤그제 년체 시바나 차반법이 젠지 럭거드 텐비 샤게다 절루그 년체당 대제 샤게를 형위 나온도 절르당 르니와 수제 롱슈 년체라 세워시리에 절루그 년체 용라위 사그제 사유는 다더 르통보당 터자보 조롱 사무지에서 연바당 농자들 스트란당 유난 괴주수 사크드 첼루당 르니와 당도 첼르수제 내제 뒤지지 튼 라보여바리에 샤그 멍체와 자차레 흉와 딘디 내체라 뒤지지 롱제 하중 첨부된바당 조야딘 르체지비 뒤지디 세다 나바니 거비 바 지더 연바당 나오주바니 예비 바 튼세 멍시제 딜라 레그여바리에 샤그제 내체 태슈 제와당 내체 튼조비 디 챌롱 제와 당 모지 리괴라 도시 동와 대신 모지 너바 콤바더바 모슈 셔미 소제 네테 타체 조서 대인뒤 체케비 된데 종제 당 던하 르크지 종세 사크 멍보라 점비 차치 네테 다셔 첸레 사치지 두제 만도와마제 르크지 드라챔바비 대와라 젬바른 제둔 로라위 다셔 첸레 사치지 쉐고체비 찬천 점마터바 당 응엔바 당 응구체비 가체 체종 여바리에 샤게제 년체 년구 년지 난너드 여보드바당 마나 디투라 네보시에구 동리여이에 샤게 년체 년구 시에비 년조당 과자는 예르라 투여진 조니는 디투더 마나 네보샤제디인 년저니 고송 년지 여보지토 네뷰랑 대당 네뷰 괴지괴지 창게 여보시에구 대담자지 샤게 년체 년구 시에비 차동 농조라 슈니자바당 예르몬 조지 토슈 년체라 카데조비 네바체르 당구시 손바리에 제베부이 부능연바 제베부이 레다만비 샤타 조르시바당 레다만비 샤타당 레지 샤타 송르시바 제렌고지당 냥구 냥수시비 샤괴네치 인고지마라 라종 정구시 송바리에 민예바 지니 롱궁어 차침바제당 체카이 토마체제라 다시시비 사지 던트 던동종 송바당 남시당 최세사지 나트나동 냥시시제바 찬자리 다제지시지 최단주르시에선비 고주크제 차치 네츠 롱궁어 다셔 체르시비 사치자와 예지 자니 교육 니니 신체름비 다셔 체르응외디 리데 선체 전선바당 신체름비 진제괴리시지 신체당 중체 종당 샹지 름바몽비 디지다 냥쉐 응엔제 용화시디 다셔 체르응외디 찬트 종소름비 정궁겐급위 대갈 시도 덕위에비 차트지엔제 제세 토르 당유 섬니 존내 롱체 선통닌제라 종라 나지스 제로 응응구 지성 교리당 라다시니 최위바 제제 동초 당중데 대제 같이 모지지 괴제 고치니 바토르 당유 샤괴 탱과이나 난추 로쇼 제다샤규상 체카지디 남싱에다 당 샤괴 년제이 남시니 젠게달라 디투데 도그시구 가데르게데 니제 롱시당 체카지 그당 바타린데 당니 롱그고니 샤괴 년제이 년가레 요구바당 테마 덴저지 그데 네보시구 가세 첼루키 타네 고티 니치 데마니데 메센당 셰데수 렌세당 려 셰구바당 런니지 네사당 닌키 렌세 닌세 슈니 로쇼샤 타 샤구발리 닌카 치위 샤쉐 베모노 롱고동니 셰르 슈디 첼루당 쳬제 제타 샤구상 푸르중 제체베 주제 쟁게 셰바 이나 체카지 디 롱고 로셰셰가 롱고제 니제라 첸즈룬데 셰구 토근당 첸즈크소제 랑더버르 제가 도준 체셰당 도낭 냄보 시에구 가디 롤롱과바 시체 龙口电教科的动画党第一龙年电教教安置于我若龙作业的在了年次年次学往往用了积极的年度学了卡巴教把书写你恭喜学过各地龙口普通南高次到年次杂装我龙口就杀了龙口就把我用了龙口也就是家里电教我就给把马写查动路程地图的写你龙口人民今天没用我下个把你

레 주부는 봐. 군대 주반은 다 대령기 시작 끌리기 농대시래. 대나 청도니나 안주가 나수처도 노제 님보시라 녀로샤제인데 넘버 2 모터드 생각해서 히어.

레싱 루포나바 도중고 디초적은 원래 전대형 하진이 남발 현지인 현음대 좀르가 현존일 나이나 대릉 레선디 좀르가 바등 현군바 루마르샤빈

당부 니콩 제출 제 사지르 근들 당니 르그당 마트는 비 니콩 제출 시엘리 강고시에귀 로터 배추지 니콩 제출 제 점부로 존전 등 니콩 전총라 므서다비 시에슈 돈출니든 니콩 전총샤제디 환조 등 제초 공플제 고름 실부 등 잡콩 크다 잡아 로터 배출지 돈리제 접설력드 종철 등 종들 젠터 제정 니콩 전총샤지르 제토 통제네 전총 서측 전 제출 다와제바 니콩 전총 젠제 저총 요부르 접합지세귀 니바 니콩 돈툴 제 사지르 근들 등니 남응 젠젠 돈툴 말근 제귀 제능가 남응 돈툴 라브제 측니 덴정 겐송 등 도술 증마 등 팬디 진부응 외출 세퍼 근들 희첸 흐잠니 도술 마임비 니콩 공벨 도술 등 돈남 솔랑 들튼 니콩 사바 갸르티 타피 니콩 제비 글흐멍비 근들시에비 니콩 돈툴 말가 쳐바 지실귀바 등 대등랜드 니콩 제출 다와 등 송주가 득글 쳔즈튼라 흔혼적귀 삼바 니콩 르그절 제브사르지르 근들 등니 돈리제 람프르 끼틀시에귀 랑제 제 제급 제 니슬라브즈 쳔바 등 제치 니콩나 르그절 사르지 페쇼 사르비브지 니흐바 등 정도가 등 테마 가시고시에데 아르그시니 르그슬 사르툴 등 톤리 사르툴 총리 회수 사르툴 지라 근들 동게 바등 슈그총다 동 캡콩 옌덕가 르그슬 토서 등 송들 담섭시데 니콩제 르그슬 등 덴들 톤리니르 랑제제 톤리 럼퍼시에비 파르제 사바 쳔퍼시에귀

0: 아망간데
1: 아망간데
0: 아망간데
1: 오체다 니테나 코모 손톱지 마레
0: 아 손톱지 마레 손창거 신남 나기섬 더트 신나 하롱음 미숙 잠나 하기와 접아 마인남 쳇츠로 고손
1: 고손 나서
0: 에마 손창 체지 코미 쇼 녀타 쵸퍼 소안디 아망겐디 쵸지 삼치다
2: 아마마 스몰라 와 쵸지 엄좀 카타냐디 빠치시몬
0: 뭔데 쵸지 나냐 파리시에
2: 아마마 스몰라 쵸지 응어쇼자바 엄마 꽈든치
0: 아망겐디 데스테 마실 야라노
2: 에마 냥지데디 스몰라 쵸지 숨창라 니르가 비시게 냥데 신듬시게 신니 나냥데 사와니 소에 몰음시게도
0: 아망겐디
2: 아마마마마마 진짜 숨창 이안 친친식이래요.

0: 하지 진짜 마.
1: 하진 초다.
0: 하지근지. 체치대랑 허디리 녀송.
1: 나 하디니 녀어 머쩍물. 형제위 내치 뜬다. 세바디. 세셔가게 쇼제 빠이는. 젠디 어디서 쳐라.
0: 하리야. 네조나 아브닥자 자급 지린치 사샤 임바다. 네조 라그머던. 쳐라 알랑글 쳇비 망이 됐었지. 니키 허선냐랭이인. 에? 다는 쳇던 가요 문이 담에 뜨졌대. 안학섬 전 지금 사실 그 제치 강원아 척식 봐. 아니니 마키섬.
1: 때는 것도 있는데 엄마 양치시래. 도마 게데 나냥 파티. 니녀도 콜모 나치시. 코모 송지. 니네 정제때 그냥 코모 떼어지. 띠인 통화시 끝나가 제영 힘아서.
0: 하지지니마.

미래 칸다시 인로 대링네 소에 피게 손웨 로줄라 섬나 로가르니 다르가시기 제타 리그제 소에 멍실 큐바시 인 가조 표 미래라 차츠나 자셰탕 레셰 창셰 자셰소 로셰기 릭 나마 퓨송 초슈기 미래시 인비 디린 레셰 트게 아르셰시 그르시유 아르셰시반니 칸과소 계급 사동아탕 토가 큐뇽지기 예즈치비에 락제 교교탄 뒤니 림비에 로가르시 임바탄 미세 균토 아르가초바시 주기유 샴라 아르셰식 서러나

0: 你那次为什么说人家公康不上？但得人家那三姑四伯来咱爹中央农村人亲戚给我来捧，票给农村托，给点水费。听人家联系的真心，我们来赞助用修改，把上他们心。可不，你赞助用修改，人家问对人了。嗯，听人家男朋友呢，那不人家了，他年薪天天学白给你，学习你，我这学你了。当然了。嗯，他爹学习堂不的人呢，我那做长马他这娃又不记得下。嗯，他爹云南。
1: 昭通了呀，屯边那组织的多了。那是。他爹那组的可能学不赢了。啊，没读书没给铺在可是我，大大推到了呀，没这边呢。这个民族根据就呢，直接单位搞了给那组织的下。
0: 嗯。
1: 他爹这个民族根据就了，一共我都给他们了解，云南省经昭通重庆的一两座密码门岗给平民来熟悉给铺在可是我，历史前的逻辑上呢嘞。
0: 他那里，当天一两座民办民办给来说话，一般他云南打了给他来说给现在民族给根据他负责给根据哪需要的是。
1: 嗯，你都你说怎样来的，我那边才去过你呢。一两座民办民办给一两座民办局给局里呀，一个交给他给他负责给可是我继续这边给一个听着，接通话了。
0: 嗯，一直等着他推到了吧，检查不着了吧？
1: 是这样，但是你都你说怎样来的，我那边才你说送你了呢。一两座民办局给一个交给他负责给可是我呢，他趁你当我东家的我就我接他，可是接他干了多长嘛？一两座民办民办给民局根据给村里的给我们给采取给，我今天呢路途啊，但一年来民办的呢推到多来说话，听着这样嘛，这是。
0: 嗯，
1: 他现在才接到呢，这现在才被人了呢。一两座民办民办给民局根据给村里的给我们给采取给，我今天呢路途啊，但一年来民办的呢推到多来说话
0: 랭강 티 니도 니쇼 저주 류다와 시베게 체 군인 미족숨 르와 타 미족숨 티기 부제기 크습기 뮤디는 쿄고르 티 니쇼 타 초게 된주 튜니 타 구스르 뒤이는 레소 대다리야 제어지
1: 대다리라 타지 맨주 겐주 난고라야 슈베 미케르기 팀둥기 기반이야 송급 집에 제도이나 니도 니쇼 쯩알로네 송제 기그 맨주 겐주 주기 차진 유베 산에기 아니 두고 제수 겐수기다 포즈 커스 그뉴지어바 딜레게 규림 시르 송제 임바이나 약슈 총바이나 미켈라야 쯔고 이야기 줍제 지급에 랑제딘데 된도가라 다음에 바리 임바이나 개용기 신중다 대신도 신장 튼기 쪽좀 막대제 추베다 신중 숨지 소지기나 지찬에 부재 커스 그뉴테 미켈게 정부이 내제 퇴콩래야 로그여바 된제도 다지 예금 면주 견주 주기 내래 계시 첨밤 킬레기 부재 커스무 각조 체바다 틴지 체바 뒤도도 맞제바 소기 니주 유바 시도 중이나 산에 다가랑기 면주 견주 디젤라야 뒤도도 년생 슈급에 정규이나 난도 다주자 라바도 아메초 키르바 아니 리군이네지 킬레이네지 딘제기 다 뒤도도 아니 두고 깨네 당한즈 뒤균디 슈급발 生育津贴修格罗巴拉 어디 퇴도도 말아봤던데 유바 있나 아니 공도 제가 맨주 겐주 주기 삼자 된도알라 다디 가바 슈그레 슈바 있나 사제 타가라한 게 맨주 겐주 디제 대야 만주 균도 주비 이보 부문 르발 어 텐조르 친제 아니 니즈디파 년생슈 근제 이미 제주시 디치스 디치야 좀제 그래 슈바 있나 공도 니즈디 라사디레 맹강기 리미지기 간을 하도가라 맹강기 리미디나 사제 타가라한 게 맹강난로라야 내가 지내지 다 맹강기 근데 지고래서나 미게르게로 봐 리미티 맹강라야 다 소수 지슈 줄루기 아니 직 도바 제신나 소바 여러 봐 등수야 제고로 봐 등수 맹강라야 소수 리군라야 야제도가 미게르티 다 이내래 맹강기 아니 사제 타게 맨주 견주 리군라야 되게 로바 미게르기 게베 아니 제시되게 야 계도가 계도 좀 봐. 아니 뭐지다? 면주견주 레군기 맹강래 년은 대 레군대로 봐. 파제도가 레군기 흉기 지제는 루도가. 달루베 이내래 아니 맹강 테르바 튜돌로 미켈라 문에 전에 제고 요시 팀마 제바 체제르바 딱 디 리슈 겹체 로직 진행에 도도 미케르케 지르 지르 나로라야 졸루민도가 힌드스 지도 임바이나 아니 바로데 네즈 튼도가 다슈자 소소 년슈 겹다 제시 나서고지 야게우르도와 딱 얘기 교고래로와 교고래들에 다 되게 교고 되게 줍 차르제로와 소소 형제 지혜든지 제 차제 탄도 투주 정부 친제 로직 하스든지 친제 뭐 말해버든지 여보이나 아니 콘도 주바다제 산에 다게 맨주 겐주 레군의 폐제 제유네즈 년세슈에 있는지 제유네즈 교륜제 있는지 딘데 지로지스 랭겔라직 정규슈에이
0: 다나지 네, 랭게소 슈제긴 낭튜 니부디이나 니두 시즈총제르 기송종을 튜메기 내주딘데 지릴 타디야다와 초베기 체주 레이나 시즈총제르 기송종 지두주 차예 대자 루친이 있는 미지게 네 빠르디 년통 수제 차도라야 굴제이나 참여 제바다 만비 단도스 아딘데 인두 네 민제바 마세네 민제게 뭐 수도 세제 망조기 녀승딘데 조르동알
1: 슈잔 슈잔 다 딩산지 바르톤조 구조 개별 소에 들었다 AI기 라세톤조 비주 단계 조금 레러브 체제니 소토고도 와 주장다 딘제기 직 저외 띠부 된조 비주 체제니 직 미신 바기 파과도다 가르쇼 그래 밀류기 다도 바 기반나 소바여로 와 딘딜레야 아니 뉴스 담바이나 어 공기 미티 소소 기반 송중 체제 딕도 도와라 주장 뒤 저외 니줄 허그레 수여이 다 공도 니줄디 년생디 졸업에 지려이나 자제 대자 로징기 통칭부 체제 체머를 이나 자제라 공리 쳐봤다 록두기 빵다 아니냐라 봐 아 토공기 안다 싫어 제기다 휴시 루베 내가 나서고 졸업아 이게 이나 진배 체제 좁도가 다 딘데 체제 제시를 십차보다 빵다다 공전부 제부 규제 이나 규주 미만인도베 침계와 주치기 뭐 땡기 제바다 더 저베 세종인이나 팀다라 지디 레공스 공제 딱제기 꺼내 다 개제 지야다 딘제 글레든 베샤 다 딱제 제바 규제 있나 팀계와 주치기 뭐 있나 랑기 닝롱상 치도 미생기 빠르다 맘기기 이게 딘제 님도 자제 다 님도 수연에 꾸르다 다 시한라야 참여 제베 동의대 가세시 빵다 공전부 유베 주치기 뭐 있나 랑기기 팀계 자주대 지무 지신 캐랑샤 중국 미마 지둔 계급기 된자 도담 체주 지름기 지유 덴비피시르 송제이나 기존 종지디 주 차제 대자 로징기 팀계와 주치기 뭐로 이나 팀다라 시징 유제 고른 이제이 제바제샤 다디다 고르디다다
0: 뉴뉴서바
1: 뉴뉴르지르와 니주딘데도 다 이내래 조보테 소수를 닐어야베 이게 nagdii doksi tiye diya kruwa, ti kaya chimburu baala.
0: Shuzan, ti maze sinan dada chimge wa juwe chigimu Kurang chasha na zo di da nyinglong sangwe chie duye na shengi paldi pechu danje chamu tobya ge dindze ge da zo su su dame kibru chumi ne zha yame na dindze zangya chie du cha ye tole dindze chebi yi na da di
1: cha kya di chimi lungmi da
0: dayan
1: chi sa zawa ne maru baala.
0: Shuzan, shuzan, an juk duye ne le rangmi mimi chaya da buru
1: baala. Ta shuzang chajia di chimuo du mituubi ne minele chajia tamju la jirinku tatung chigiyori rwa la. Mambibda chamyo jibia tamju kaabiba inele mi shiengi bar inere ta jiyo ki chirindini kanju manju la kuru wata. Chajia ya hamba shio ya da rwa shima chab ya da juba ngenpo chi ya. Tinte ki nizu naso baji biba ina tsangma chingye ki kongsu dogu yoshi. Tinte zonza ngeba du ina tizungi jirinku genti kuru kushi. Gaji chaman su yinba yinayla chajia dab debu yore rwa la. Ta dindri sunzaan yinna tila ya tadi yueba di kengu gu yore. Di sunzaan yinna tazay nemburu ya sunje jirim chimzu la ya kuja ki ya da. Yerim nga chajia da shubwe lukdungi gaji shu ya da. Mishengi sangwa da mishi la jari ya zinjo cheje yerib chimsun da suzaan juzaan ki chajia kuyo chi nyamtu do gu gu yore.
0: 다라시 다디양은 좀 균두링 베기니 마마지를 타고 먹겸나 리리 울어 계속 브랑스발
1: 제르시 딱다리샤라 다니주딘데지 송두 잠바 대콩라니 아 지디뷰 차베 딘자주기 쪽담 베베 비중기 규시 지켜자 제도가라 다디야 직 차슈디 그러바 체주 디 베부 유베 남두디 차르용도 있나 호난 신질 하고도 소조하기로 와서 좀 먹고 지글이나 다 저자 법이야기 내주 통계여로 봐라

0: kirang ne kien du be tun
1: kirang ne sen du be dam
0: hang jong zhuo ling
1: hang jong zhuo ling
2: sheng ge ling ge gong gom sang tiring ge hang jong zhuo ling de zhen na yin na suo de bu pyurim gong si gen ku ruo den zi ti la su zhuo ling jin de xu be de bu zhuo ling
3: 君人去三对堂三对对君人去为给自己普通给退入三百西北都是的规定去应别听见的人呢铁东三九拿到了罗宋就打算个谁吧请东哥就过去了地角上了得知让你进来看是吧他进来清仓给学金出不进来哎呀你进来清仓给学金给梦去到了来看是现在苏苏给 가져왔어요.
4: 그래서 기름 체도 로드 체비긴 난데든 수 만수 이 조준 차균에 만수 점세 차균 봐 빼면서 아 나 가시 얘기한 나 예를 루디 근데 파서 만수 링몬으로 체 깨절로 등지 아그 체크지네 님무지로 봐 주고 근데 레스에서 뭐 쇼아진이 대동 차과도 단다 배준 씨신이 지금 내가 지대 만수 베베 점세기 지금 락세기 차균시 해 줘 봐 그 스타마다 차균시 해 다 뒤 가서 뭐 해도 다 뒤
3: 啊，这个人呢，现在上面大家的，他这老早前我们做，比如这个企业的，他个主要有什么企业呢？我们这康巴基，查克企业呢，是中西级的，就空间设计师吧？
4: 哦，是吧？
3: 中西区域的，就康巴搞集中搞个做什么？所以他就这个查克中级不，区域门市多了，他做领导就这个结构设计师，熟客是跑嘛，查克企业，他的，他怎么做下？
4: 你看吧，你怎么样不出去？所以，就书包当过了，越拉的，你看吧，过他就落泥什么泥都拉起，没不出来。他听这一句，装饰点点这些。
3: 啊，
4: 对，我到过日本去，哦，然后到日本给他干了个，他年底要落出一些，甚至日本没有。对，今天前面给他弄了，俺们这天上，菜里现在科学性的了，菜里现在的，这，看上他年纪了。
3: 직세스가 그래서 그래서 수준 지혜 그 균지 지혜 그 취해도 균지 커네 취해도 균지 내가 시에서 맞잖아요. 태고 딱딱아 되는 그 야매도 양 가시에 근데 위로 창신아 창신하다 즉 사르도 지혜 시도 그 사르도 그냥 화무지 상다 삼마다 타마 그 지혜 자외의 닝도 주 차슈 거의 돌아샤고 하다 아주 점생이네 시나 점생이네 쇼진에 되는 점능 사진 신분 숨기 야자세요. 타고 점리 사진 친구 숨기 야자로 조급이 그만 좀 잘 좀 기고 농가를 거미 조심도 뭐 디지털로 인해 되지래 직 볼라 마 이시 숨도 제 딱제로 제시디 조 남아 숨기 토니 그 만주 배배 점세디 점리 사진 친구 숨기 야자 조급이 좀 잘 숨어 샤죠 타 팅이네 신에 타 망가 접지 산에 정신 그 인내세 봐 타 대개네 신에 자이디 문화세
4: 어
3: 너 디다 태가로 쇼친 거 타 찍고 만주 배토 가사도 인디 그게 산에 테란 랑기 줍제다 던지 표시 동지를 좋아요 되는 거지 페베 톰스스인도 저 줍제님이 신 로드 바이 맞디 그 미사랑 시지 시작 탄니바고 그 탁베게 제모도 인디 당통만 안 저 톰스 던지 안저 페 토가 사도 표시 지원이 그 남아 던지 비루기 남아 죽지
4: 그지
3: 표시 동업 다 뒤 인디 저 의미는 신나 제미 토는 의미는 먼저 비루기 남아 죽지 있어 봐야 돼 하 디니 이게 멍시 줘요. 근데 제 자와 닝든 그 닝든 줘 그때 그 라자들이. 그 커스타마다. 한 일에 되기는 샤바는 무디 달라 주바 자위. 응기 예수 당제기 디바 작다세요. 다 디 그 무디 달라 주바 자와 선선보다 텐수 땡 안저 학과도 충디 럭베쿨 직 처하지니 여백는 안저 마모터지 생겨. 그 두루 달 오마쇼 얘기
5: 루 디엘티 틱체샤
3: 루스타오 타코 단초 코탈 지스 타르 지스 마무 탈 지스 타코 타르 지스 양케 타냐서 뭐 용당 하고 무디 달 지버 자세 양코 디버 군이나 타트고 이제 간지 점부지 무디 지베서 나셔 그 민지 디지 간서 간지 비 타냐 배지 동안에 그 첩자 버렸어
5: 이제 사실은
3: 무디 달 지버 자세 이제 야 그 무디 달로 주어 저 잠 코란 잠 뭐 이봐 티 그게 야 체지 찍 응기 예수 당시였어
5: 아
3: 딱 그 디버 디디 그 노 콜라 응기 나주 다 이네 응기 예 돼 간주 티기 알아보기 응기 예 돼 오
5: 티가
3: 응기 예 샹조 어 응기 예수 당시 디버 딱 나왔어요 아 티 간주 임버를 들은 누버 찍고 다 총강시스네 간주 딜레야 군대 시켜 저기 주시죠. 단 니야 그 누가 지켰대.
5: 아.
3: 먼저 점수 표기 점수 표에게 되니 장다 접는 사람의 점수 좀 야야 니부터 찍 득식이 된다. 찍이 터키스이다. 도와지.
5: 어, 도와지. 어. 터키 터키.
3: 네, 터키. 보다 딩기기 비. 다 딩기는 시험에는 제당하는 시는 디버디버 소소소소 겸는 시간 먼저 배배 점수는 시기 찍 동네 자주 주의한 그거를 뒤 빌더 괜찮지 찍 디버 겨우에서는 로소티 내려서.
5: 아.
3: 그게 그런 랑게 지금 락쟁이는 신에 또 탁단티 메사를 이제 접시 장조 이제
5: 그래서
3: 넘버 숨부 드렸대네 그 접는 샵 사는 지금 숨이 야자스인데 창고셔서 시작 하여튼 이제 감소 이시신데 강다질로 배배 좀 쓰셨습니다 또 주제다 제목 표에게 또 그 락쟁 샵 탁단 하여튼 이제 다 저기 뒤지 링미에 전소 뒤로 그 저여든지 피게 동지 그래서 티크 탁단한테 교통 교정이 있고 그것은 민두 당부를 하는 코로나 안에 캐치 잡아도 그 이제 코 콜라 교회 맵이 터네 그냥 아주 교배왕 그 유나 주제를 주어 동거
5: 다다 사실
3: 아 사과도 대자모이 같은 제메트로 안 그게 표지 동세 유기 터 그 표지 주어 동거 다티 가진서 나샤 주 대인도 이제 나중에 직퇴에 피해 줘야 그 따와서 아주 그 윤진기 체도 윤진기가 참 제야 참 이봐야 사르트 코네 체도 야 사르트 그런 체험이지 그
5: 무슨
3: 일도 도시 어 딜레스 같이
5: 그리고
3: 딱다 저스 선다지 세미지야 딜레스 안 가시다 그때 지금 만주 사르트 잡고 지기 요새 그 취 통역 그랜딩도 거의 돌아셔야
5: 되지
3: 삼바 정도 써야 돼 다 뒤쳐야 있네 간지 전선으로 나 주 뒤에 지금 감사진이 야 치료 따서
5: 내서.
3: 어, 저. 뒤에 로서 미면서.
5: 아, 그래.
3: 퇴진 이제 넣으잖아. 당한 저는 배배 넘비스에서 저 같이 배샤샤. 직사도 접어 제가 간장 한번 감사진이 배배 넘비스는 계속 가면서 계속 좀 미겨서.
5: 어,
3: 가서 그걸 그 안 들인상 탁당 가서 그걸 통 뒤죠.
5: 뭐라.
3: 링이 깜바 줘서 나왔다. 에, 시조사 나왔지. 다 사도 들었더니 간세가 신인 미겨.
5: 더라고 수준기 리베 더베서 쳐야 돼요.
3: 다들 이제
5: 이야진 서두르 하려다 그래요. 수준기
3: 닝데서. 근데 인디데 그 가래 잠죠.
5: 아주
3: 뒤에 사도 뒤에 딘데 그 토니 사도 쳐 있는데 저거 간세가 유진게 있네 저기. 그라 진네기 잡죠요. 딘데기 사도 다 이제 제가 넘버 용수 숨배서 저 지디데 힌이 텐제 딜 젠단이요. 친해 드셔야겠네 친해 드셔야겠네 나는 드셔야겠네 나는 자야 힘들어서 자고 아 이런 말 다 저기 사투리 나대서 저기 아니 뭐 찍니 나 저기 점세 떡도 그 레미크 토안에 잘겠지다 다 이거 봐 그 타마다 다 잘겠지다 이네 다 저기 최작당 토안에 딩디기 찍 제주 다와도 송대지 여기 안 콜라 그 좀버 카스 파르마 봐 아 저 니정은 이시 간주 배배기 최단의 정원이 전 당비라서
5: 아, 왔다 갔다 하면서
3: 그냥 뭔 부대로 당비라서 다 수준이 난 저기 조단 팀이 전에 그 제단이 전에 최자에 그 라제티 제가 하는 식이 그 당비제디 그 큰용 뭐지 줘 가지고 그걸 깔아야지 된대요. 다 이내 다도 되게 사실 다 염시다 최다 망고 규제 되게 당비다 라제도 용서 공수해서 다들 양 맥사를 이제 다들 대사도 그 남아 시작
5: 좋아요.
3: 아니 연주 특색이 특징은 있으시네요.
4: kuraya jiga rinpa par tsang. Ta nganzu chomsa thakiyaga rangyona xina tang thoma xingi thakti. Ta yin xingi thakti dili lekcha yawla xianxia yawla xo. Lekcha kutu yangbyo sondo, kutu yawla sondo, tama ku chaniya chaati yawla sondo chi. Jaga xe xe jiga wala. Ta ku xianxia ku le zi ku jiga khansiba ha xi xiangze di chewa jita rinze di jaa rinna chewa. Ta ku xingi di shuk pokze di la kore tsaka rinxin chi di dem zhoya sondo da, dinde xianxia chiyo. Dinde yin di xi su kali kali jaa ki suyo thakcha su
5: chiyo.
4: Ha ti dan ti zhawa yin, da zui ti rin san thakcha yin zhulu. Ta nga zui yin chi lakshi ba sinay zhaga, nga zui chi chomsa tangye ki nga zui ta lakshi ba kunzu rang yin cha xa bine lakbyo jeblo di chik sembo chobo. Di ting yin yin kecha chi le ta chomsa yin lakwa yin oro xa zato. Ta ki shuk su chik dunya di lakha di ta che cha chi tablo di chik chakbulu xaan, jing nyeburu xaan diya. Ha ti yin du yaa ngan zu lega ti, ting du yu mii ki lega ti, chen du yu da mo ki, lakwa du na xun ki mii to
5: me,
4: yaa samlu bong yaa xaan diya. Ha ngan zu lakshi nan zu ngay na xina, tang to ma pu mang chi, pu shuk chi yaa, yaa chi su yaa chi, pomo gya jaa mang si bia zong xaan diya. Ha ting zi yin du, yaa pomo ki jik da chi, ting saan ji zo zho da ting chi, chi nan bia ki jik,
5: ten大的那些呢，像说是那个在家的嘞，上个月冬天，对对对，今年度过年不落下的呢，可以当兵没落去，下周，对对，大主要特地去给那个就是幼儿当家的，提前上，他们是开始的，提前要的喇叭的，不是也是刚进，对对对，他提的提着危险大头了呀，对不对？他年初了呀，听着嘞，连续去当兵了，现在，哎，当俺就。
4: 수준기 링내는 중에는 신에 양 참을 참을 간주 직 가세봐 락시 중에 망가 저지 소수 김장기 넘기기 저와다 파도 태가 좋아 유디 참을 지기 간주 갱견의 지기 요아 체고 와서 양 참을 지 난게지 난내 신다 체고 와서 양 참을 지 부부 파도 지스기는 체고 와서 이제 내주 망고 좀 해요 뒤 딱 자르시 다주 다 키레 부르 민수 전에 내가 용해 들 양 건조 생딩의 용도 유제 양 김장기 직 차와 망을 저기다 가서 견다 주디 가르사디 세미상 그 반납다 주사 직 생겨 계속 딱 그 그래서 다시 영대로도 연애 아직 뇌 내주고다 견다 주디 직 용모서 좀 하는데 샤트 다 뒤인디 내내 하 지 용기 간주 직 벽이 진네 벽 좀세기 진네디 죽침지 터져지다 그 팀버디 망고지야 망로서로 다 털어 동거에는 망고 접으시다 김상 다 카마자 돈 수수 김상께 낭로 다디에디 가자부서도 또 아니네 디토레얀 만저지 락잭 돈에 크시 그 비제스도 되게네
5: 개인적으로 다다
4: 주절의 크스네 많이 리멘도 다 같이 맞이 전술로 지 삼로 동거에서
5: 시작돼
4: 다 이네 되지 토리네 지당이 그냥 다 저기 공도 직사도 제베네 리아가 탐도다 치수들은 처 처시다요 전속 종대 제베네 ti tog ni zu tin zu chop chap yut ne ji ko tak chi chet ma
5: ta gi la sa sa jing ne du yo ma go kan ji la ni ne ya yu ze da sang me de ge ni
4: la wo de de shi
5: na zu ken le ji yang wo de dan ji zu yu ze de
4: na ren ji mi ji ji
5: ne go ba
4: ji ti ka chang ta ti
5: jing ji la
4: sa ya lu lu mu ti ji ching cha wei ne ta na zu gi la kwa du jang ze su ro yu na pyu rum ji pa sa sa ne da chung ze pa sa sa ne din ji ni go ta ti tak ka yan ken ni go de ten su ba su
5: ta ji yo
4: 아니 망자 망처지 소소 팀장다 칸 맞아가 돈이 내주요.
5: 지
4: 그 용법 봐라. 아 되게 멍시 돌아간 건지 베베 충세기 지내디 많이 공부 그냥 발라서 그래야 돼. 대회장 그걸 네가 받으면 돼서.
5: 그렇지.
4: 아 뒤 다저 그 마원은 비 돌아가지. 야 가척사스니다. 체 체시스니다. 죽침시다. 뒤 다저 소리 그 충세랑 있는 신의 가척사의 미우조스.
2: 테타라 게지 소르버 푸름궁세 겐그루와 덴진 틸레라니 충두네이나 푸름링네라 가신 치웨 법도 토연지 공기인의 흉셰베 레게티 토르네 푸이기 푸름 차샤 피게 동웨 레알슈싱 공기인의 게지 푸름니 튜레시 임바마세 링네기 시딘시캬 임베 수균 균진다 사르토 트 피게 동일의 최신유 생글링게 공도 센주바 디나 게제 소리버 푸름 공세 겐그루와 덴진 틸레라타 트링 진디슈베 대법 트링 균진 트 사르토탕 사르토 균진 중에 게제 푸름기 투럽 사라시 괴베 도제데리 팅디 강종 롤링게 레젠 슈슨바이 랭게 슈크덴 자고
1: 직튼 속배 도시 땜볼주
6: 양균 렁부 사바람 베베균

生个人不错，真是的。他的给他那三个出版的中央龙津年轻企业员，票给龙津行。给他那按照那三把的突击些学，我那按照天灵给那三卡给我的数据。天涯出租出版的顶不怕，第一个给寄居给一个四段那三段给他，出租顶不那给不怕。 미리 양예 시비 직제 레전 돈요. 추즈 고분에 주부파라. 감게 초두 레전 돈요. 추즈 주분에 중립이 파라. 암게 초두 레전 소 돈요. 추즈 중립에 조송비 파라. 선교르 레전 돈요. 추즈 조송내 주비비 파라. 미리 양예 시비 직제 레전 돈요. 추즈 주비내 주영업이 파라. 티링기 링시소 치지 레전 돈요. 추즈 쥐엉은의 주주비 바라 기급기 지주 기이기 시드윈 레젠 동요 추즈 주주분의 주둔비 바라 선규르 레젠 쇼요 추즈 주둔의 쥐업예비 바라 미리 양예시비 릭제 레젠 동요 추즈 쥐업예네 쥐르구비 바라 롭종기 투주지비 레젠 동요 추즈 쥐르구네 니슈비 바라 감게 초규 레젠 동요 추즈 니슈네 니슈 정리비 바라 암게 초규 레젠 소동교 추즈 니슈 정니네 니슈 작송배 바라 티링기 링시소 치지 레젠 동교 인비 헨게네테다 센시능규 저와유

0: 바라 콜레시뷰 사르드디니 케진시도 티웨얀 규르신 유지송도 모아시르기 좀제드라니 세리단 튐비 계급 차르극이 치드타 균투 갸지르당 위치지 오고이 멍시 지구를 시 균치위에 맞죠 롭스 차샤라 통진지에탄 티시 솔레지엔탄 첸제 야르튼라 갸브규르 슈그진 체벌이 중원시시 뉴루시진 중국 추제토의 지조국의 균투 갸지르당디 콜레시뷰 튼레 코지탄 코지 코지 진탄 코지지에탄 냠지 딩섭치윤 뷰제토베 규지 람지 냠준르 군디당와 유 중군 점리 기급 카탄 서구와르기 벤저로 총된 조원탄 소준 지투 멍시 지구 냠레제 삼미치바르 갸지르당니 니그니빈기 기지 냠레기 제삼준휴 대단 접지 중국 장면 총된 최대 군 조준르 군디 댐보동와타 장면 총된 기 최주르 민다 후르단 괴바 총일기 쿠르유 균두 레소동화 제체네 콜레시뷰 뷰리 튕구 나서 직두 제유 중국의 기급현다 와라 벤저로 총된 마조기 종원 삼미체바라 섭진네 장외 피계기 총르타 기진냠레기 파동 갸실 침범하시 기급현다 기벤저로 피계를 구급 사브준 유지 선바시 모아시르키 중국 팀럽진 조정의 군대 동의 냠뇨키 바즈르탄 티신 갸지 피겐 조신비 기급을 제시 캐진 코든 체휴 중국 피계 규림키 포기 차르군이 기급 딜리탄 피겐 조의 망도 캐진시 임바 자주 중요 제리단 튐비 차르군이 제든 균교타 장딘 사르드르 슝뉴 겹치 시내 변조로 피계의 멍시 댄도 동토블라 피계의 년지타 년급 공류야 균두 체로 동토 Nyedo Nyisenga loro, Bazaran di nyi, Zhonggui Chiyegi Majo Cheyu Chishu Su Kiro Wata. Ba Zhonggui Benjiro Congdun Majo Nyamli, Gyundu Ding Sabda Chinne. Bazargi Cenze Simchu Sarbi Ta, Chengzin Jengi Chokyuro, Rignu Mengxi Zhigun Zog Junso Kyabgungi Pege Nuba Cherong Zhowara, Ramdi Chidi. Bazargi Laryan Sole Jengi Pirimla Gyundu Tongwara, Guishu Chimbunne Yuji Sumbashi. Tinggab Zamlinla Yonla Puyurgi Tugab Sabali Yubata. Sabab tegi chepsi tabzu za chagdu zhoxin yu qing. Kuala shibu jen lian dobi sambi lop gyun churxin yu la. Nyinga tan zhenlong mangbo nuymar che yu. Gyamjung ti wo chongma rinlu din sung tan, gyeci shuri tan chunmu gyun yung. Gyeci nyamle ding sabdu donwa ji gi turup gi rindan tiwe gyan nguan se tuyudu qing yu. Mua shir ki, bachung gigab nipu tan ti xin kuala shibu lojo gigab ne chongma chongdun jikzu song yung tan. Kolishibu benjuru nyamlele gundi dungwe te tumungi ngunzin gyagyab denbatan. Toda parasumtu, gigab sosuwe dangwa ta ngagong chazanle zinjuo chibin duzu denbatzinba. Siwi chadabgyu gyeji zuishi sewa. Chongma nyamlege lamsu gyunche mebar tuyugu changdo dungwa jichini. Kolishibu jugyong mala gyurju tan tuyugu changdo zhuwar gundi dangyu. Bachung gigab nipu tunji nyamle che sabdo dangwa ti gyeji gyeji shuregi tablam gyachir chimbatan. Kyujin Zhenggui-gi Samlu Thorne, Zamlin-gi Shidatang Dinli Songyong-cha-chi Chengnyu-nen-di, Kuala-shibu-jo-yong-ma-la-ti-we-shung-chang-luk-tung-gu-chios-pe-ge-zhu-wa-ra, Gun-di-dung-gi-ru-pen-do-yu-ji-song-du.
1: Mar-ta-ro-jia-du-chung-kui-shung-cab-chim-kang-ta, Mar-ta-lop-chin-kong-zi-lup-lin-ki, Nyam-jay-to-zo-nyir-che-be. Lak-dang-chi-ne, Lop-su-nyam-le-tan-pin-chun-lop-chong-ta-jian-shir-zin-gu-ru-tum-mung-to-gun-di-dung-gu-si-be. Zhongmar lopsu ta rinne nyamle biri cundu gup tangbo, nyanchar marte ge sa, wala ta ru co yubashi. Zhongmar gikab nipu lopsu li ri ta rinne li ri ki tuimi ngabju lang zamki. Gayi lopsu kepde ta chua nipu lopsu nyamle so ki chui si te biri ding sab che bashi. Marta ru jia dui zhongkui shung cip che muwa zhang zuo yi biri cundu shubu tan zi si zi gan zhu na washi. Kongki, zhongme lopsu nyamle te chuo nipu za zho chi samzu bata, shu nui bieri le di zhunba. Mangsim zhi tu tamsab je che ne, gikab nipu pege tan targe le ramde che yu. Zhongmar gikab nipu lopsu nyamle ki mingun be dupshu sammi che par dun bata. Su gyun ki za zho zhawa gyun gyang di. Sibe bieri tan pin cun jie shir zin gyur tu mung to gun di dong gyu rinwa yu ji ju yu bishin. Marta Lopchin Kongzi Lublinki, Chijuo Lubji, Denisi. Shernum Sibye Jitui Chibi, Jisamsi Yinbi, Marta Lopchin Kongzi Lublinki. Gayi Lopsu Ta, Rinne Biri Namchan Ta, Tixin, Zhongku Lopchun Chibar Gubi Kukab Gu. Lomantan Lopsu Le Tunbi, Zhongku Rinne Sido Dingsab Tokyur, Roram Che Yuji Jubashi. 콘키 마테 게게기 롭수 메베네 유베 파르키 피게기 로귤람 포르 치제 나와 탄제 세네티게 게이기게 뉴슈 유구 소경 체디 자종 我們 타 링네 비지르 디네 시베핀 춘 제시르 징그로 군투 군디 동괴베 내셔나와시 중국 초기 롭지 니아샤이 타딘기 비리 촌도니 중매 롭수 냠레 티 카토르시 추십네 말라냠레 초스규베 람세 두린 키친식 임베 티토네 초니뷰 게이 롭수 캡데타 세네티기 기겐 소조 슈뉴 비리 소 캡폰기 무죽 냠레 티 람수진타 귀남진키 튠섬사발레베 춘유지 주비시 촌두토 마타롭수뷰 슈누노 촌키 게이 탄지소기 링네 능춘나 초기 남창시 스장 아이리 스미칼라이기 모두 제발신나 니동캠이 주피실로르 게이 롭체 마타 슝초 롭제 말라나 무수 주바타 통말 이구 동메 구베 롭체 이바타 타제 롭진키 이구 롭체 난주유 민알 슝초 롭제 니기 게이 롭체 구제 제디 선네티게 기겐타 공즈 롭린키 기겐키 냠토 롭제 제단 주유베시 콘키 중교르 게이 롭수티 롭중키 튠섬수 누르싱 제디 로짐 수부탄 시바 나바 초보제수 게이 롭친 캡데 동기탄 챕지 진저 총무진 키 롭티탄 게겐키 창보 망도 단네 피게 트위기 제노라 카데자디 마타쇼 게이 롭수 균투 피게 조교르 군디 동규 저와 유지 주유버시 소수 투미츠 타딩기 비리 촌드 게급니비 롭스레 튠바 무토 동체기 지도 딩섭치비 자치 레디 코든 제베티 냠레기 투몽문진 직지타 라다 탑럼 카세 용그로 펜바 유베문진 진직도 제베시 마테 니팅 타부인비 중마르 게급니비 롭스레리기 치튠 비리 촌드토 초니비 게이 롭티타 기겐 소교 로메 비리소 캡본기 총재탄 중교를 기찰구 직두토 원유 조니부 타딩기 비리 총도 고조서 사바르 체디 중매 롭수타 지소기 링내 능추인나 초 냠레 딩섭탄 딩디 용교로 모투 군디단네 중매 자초타 시베핀 춘 지시르 징교로 군디 동치 도수 티웨치와 리기 비구 인시 주유부시
0: Nyechara, nyedo nyizuzhu lun jarme sozong sozing gi zhunggui zongdun lingdi Berlin du co yubata. Tini, chomda qenpo nyamzhu ta, qirdun zhunggu xibi yurom nanzhi gi qeku tohma tiyanshi. Zhunggu tan jarme gigab nyibu kili gi tumi gyeju zam shubata ji, sanay sato tu, ngoche chunmi qi yu. Zouxiu mini, zhunggui tunle chokyur rinpur li gigab nyibu benchur zongdun gi nyamle la kukab sab jebata. Zhunggui nyurce ta, zhunggui si gyun qiwi chomra. Yungbom jinjigi tsokjim mangdu zhuwa tso, tsongnyirgi sangjia dinbi, jarmingi kile zhunggur pigye dongwar yunggu yiwa gyundu guxin yuji zhundu. Zhunggui tsongdun bubuzhan xunba, giji tsongdun chunmungi tumi xunba, lingjie yi. Zhunggui chuoni, jarmingi buli tunze ta, lakzai nangji chigi ngarwe qiru dangdi, nyamligi penji qiru dangto, zhunggu tan jarmingi benjur tsongdun nyamli dinbu ta, gyundze ngan pigye zhugur gundi dongdu yuji zhundu. Jarmé gyezhen nyamzhi bianzhiru ta, nyugyubu gyedun chungyi sidifengki. Jarmé ta zhungguni pinzungi congdun rogda kyejin yibingunni. Mimburu gengun jen ta, chengzin jen gi chogyuru, tenyu piye sogi te tumungin zhenlong che yuji chundu. Cho nyibu goye nyamle ta, nyigin nyibin, zhanyam zhenzu pinzung yichi jie gyungyong chi di, zhungyurgi lakze ta, sardu piye. Kochun zheta dienpo so kyeopgong ki nyamle le shungnyu kyeopne, jikzu le dienpi kola shibu congdun mala tunmu to songgyong chikun. Jarme tan zhunggu cho nyibu, jarme tan zhunggu benjuro nyamze ulingi lamsu kangyo larsu chidi, sechu ki gezi shuri yu, gigam nyibu kele la nguenpa tubi nyamle kuryu dugyu yunpachi. Mingara, zhunggoron jarme ki kele ngadong nyigi zamyu. Jarmen sozong tsokjin giji chomrabu zhuzhin niku lunfu yi ngodru chibarashi na tiye nanggi kele sumchi nizam zhunggui chomrara shu ne lo jiong yin qin yu bata. Kele minyu wasi zhunggui chomrara shu bi lu yu lo sumchu zam yu ba ta na lo gyala zam qin bi kele gyan yu bashi. Kongi, jarmen ta zhunggui gigab nigi benjuru ce tuyun jidu chung yu bata. Kele chega zam gi ma jo qi shu ngarwe qiru dungzi yu ba tieto ne. Cho nipu benchurun jiwara yichi chiba sebar chun yuji nishi chintu. Adidasi chokbi jindom shunba manpe shunki. ngantzu mima shogor tungjir judani, suzhou ru debye dine qishu di zuyu. Tito ni, ngantzu zhunggui chomra mutu qiru dungyu yichi yuba kangli cun yuji jundu. Jarmi, hansi xir gongsi giji qirzun jigibde shiba, lamu lati sargubara. Zhunggu giji nangzhi nguima duncho na shubo yu, hansi xir di ni, jimshu congba ni, majo qigili gyuru tanga. Lamtse Dorin Kejin Sini, Nganzu Ningbo Ru, Mima Shogur Chingadong Dani, Zhunggui Nianjie Tungi Zhubrim Tangbu Di Zubu Yinxi Juntu. Cogri Chinatu, Jarmin Chogi Tungi Mangbu Shigi, Zhunggui Longa Zin Juyongbi Chargui, Jarmin Gi Kelele Tungi Kejin Dinlu Xieyu. Jarmin Sozong Sogjin Gi, Zhunggui Ledun Rikji Kejin, Toman Si Sargubara, Longa Zin Juyongbi Chargui Zanina, Keleni Sardugi Chibu Yinba Nenxie Chiyubi. Jarmin Kilegi Gosuchimbo Shuguyu, Tini Gizendembi Dadashi Riji Juntu. Tadengi Chegui To Tadung Nangzhi Nguima Duncho Gop Guba Qing'an Wenjur Chegui. Zhunggu Yiji Nangzhi Nguima Duncho Jugi Juzhan Xunba Li Guqingki Ngozhi Chebara Xina. Nangzhi Nguima Duncho Nyerwa Ninsung, Nangzhi Nguima Duncho La Hurda Shugengi Congdu Gyad Gyeju Yubina, Jarmin Gi Congdu Nishu Zepshi Yuba Berna, 大众坦奔驰、宝马、西门子、蔡司、贝尔、汉斯希尔公司借催于巴坦南征文马敦措及中国重视国门这个切尔东为特具了相对续本尼加尔明给切尔中国的用为库格比亚续的应巴坦加尔明给南征切尔坦明文比切尔在这萨尔对切尔长进切尔在这经给切尔所提为马瓦修具了各式续于巴西<音>
1: ཁས་ཅིག་ཁང་སང་གུར་ཤུང་ཐུན་ཁང་ཁེ་ཟུབ་ཅི་ཆེ་བེ་ཉེ་དོང་ཀ་མི་ཉི་ཙོ་ཅོ་ལུ་ཟམ་ལིན་ཁེ་པེ་ཅིན་ཆུང་ཅི་ལེང་མུན་ཆི་གོ་ཉེ་ཆ་པེ་ཅིན་ཐོ་པེ་ཤིན་མོ་རོ་ཁོ་ཐ་སེ་ཤི་ཐོ་ནི་སེ་སེ་ནི་གེ་སོ་ཨེ་ཕྲི་ཁེ་གེ་ཁབ་ཆུ་ཁེ་ཆུང་ཅི་ཐ་ཆོང་ཁེ་ཁེ་ཐུ་མི་སུམ་ཅུ་ལ་ཟམ་ཐ་ཐི་ཤིན 디 쪼구타 아프리카 와르키 수균 자조 균투 경화 지구르 밍네 비리 타님구 띵섭체디 쪼구타 아프리카 와르키 미취징네 비리타 총케르 와르키 냠레 피게람부 냠토 추십체규브시 미취징네 비리 체규티 아프리카 탄 중구 와르키 냠레기 니법 케친 토조구 你懂下面你说自助罗呢中国塔埃弗里克瓦清晰组呢龙文顿就口味罗银了去年比年头电器切别中国塔埃弗里克瓦里克米去人呢比日罗西干事他听给切过书签埃弗里克给科普给冲击他推明忙不行呢重开了批给给卡路给看他西边瓦零门拉林达的看下大事推云年年呢 关注此西北比日坦平村街市的资金吧你给你片用啊借了命令比日坦推动丁色切的推着杂巴推坦南部滚度中国坦埃弗里克瓦尔克来往集团错误念头对齐都不受结束平原斯内给其金山少爷重开了其重机选拔哈季比日坦英国七八仓门呢西多摩托别嘎给来追为给个行日结束不他 콘키 총케니 아프리카 탄 중국와 자조로 군대 동외 제3식도 교류고일라 중국 탄 아프리카와 냠레 링디기 총제 퇴교 지배 최시 강내지간시 미추 링내 비제티 아프리카 탄 중국와르키 냠레기 니법 개진 도조구 강라시나 링내니 시디 시딘 예바티 초신 키더 주타 겐더 시와타 삼시 섭도 동화 지엘러 편도 유배 지지 송유비시 修女娃这套谈吐动画呢埃弗这个谈中国米热内米热不玩的起这蓝三部蒙西电图动画吸引你懂下面你说走出了中国谈埃弗这个米去人那边这里不大起过三天呢修女你这边来参起中国谈埃弗这个修女娃边这切给通信切约今的储备次松年 中国坦积极关注起，匈奴北侧坦重开的其中格式吧，决定做了前年，结果两门前边，匈奴罗素坦两门内三线十度动画坦西北平村街市这边，如此开心是因边文人集团成员。明儿，罗本所看坦中格的起埃弗里克的，中国坦埃弗里克瓦尔克，来日罗素亚姆勒切西索南昌拉林达瓦内，城镇老在坦出去做准。 检查周围查重所了明年 a f r i c a 的 n u t s o r 我将子女所中 c h Africa sanen ki sole jian pge ge gu kor chan be zhong gu ta Africa xun nu wa be ji

0: 한 신덴버 소경러 레디 뷰다식 뒤치 임바시 모르크 말라케시 총케르키 총지 투미 파타웨이 롭스 냠레니 에프저가 탄 중국 자조기 멍시된도 동외 각자의 로지식시 전다정신키 리지 롭스 냠레 남차인비 루번소칸키 FGK 슈누 차토 총튼타 정진라제 미터브징뉴소 칠레진뉴 콩토추교로 람대체바마세 FGK탄 중국자조소제탄 튠조르 피게르 구슈 체부네 유지타 콘키 루번소칸키 시큐 나르웨치르다네 FGK 슈누 티웨만와 티춘네 페버톱규 정완 유지소 유브시 하지 중국 난슈 미랍츠 에프저가 탄 중국 와르키 자조 모투 군진치고 슈노초 제삼 주번에 에프저가 탄 중국 와 티웨 군신키 저와 주발 군디 동교 티제지타 콘키 에프저가 탄 중국 와르키 자조 총키키 차게 갸치르다네 슈노 케완 탄 그제 케진 켈레 케진 소와 비지 탄 종원러 군디 동고베타 조니비슈노츠 남창 염준탄 라단지네 북두 니진 편춘시도 용왈치구시 손유비시 벤조 총튼타 자조 총결왈키 비지 유고르소 캡콘카키 냠레 나르웨 습도 동고바타 냠레 용특치버니 최고 비지 에프리카 총키 투민망부 도고르치비 주식해진키 제식시 모르코 피스 총결키 총지슈엔바 리바니 中国的层质用听苏不言行关于中国的层质的用人性中国批给给重建了文字撒巴用个多节他李巴尔克摩洛克他中国也可不你比边角从天他与国所克碰开给娘们的舍不得当他中国起来体味忙哇摩洛克的马脚起巴的个体三年体感而苦格撒不准约
1: 菲斯重庆的陆剧团之内的天空飘松草别拿春喜银别如果来这个梦西电不剧俺去中国重庆团边角重庆团杂着重庆玩的去别人如果说一切不看起俺们俺为舍不得的给个你别忙错给偏村体外给轮头把他迷茫给杂着舍不得东西日过几个月结算又不是不然的边角的解释 不论的边角的解释不准不如纪录拉杆明年参加的那个面具面干图中国面部细节那边明显拉索图把村给员天天没人为空别位不论的了叫的期间中国从未给我拿差距给切过比喻隐形苦特别怕的江苏米错给看别出去明明牛我心里叫这不小就切记加了多大姐切不的用我细致不论的了叫的期间中国面具如果看你说这批别入病流感给我这切不的心呢他定给切过别人从未家长妈妈面干他司令冲给了密码面干汤部明年参加给日记开心期中国面具如果看你说这批别的娘这钱呢 기조플라간明年参加的那他不仅不如重기的给解散面干图叫这破病内部送给咱们来下去去一部是老宋就送了礼币亚美那一心给钱不提不清多中国面部年明细拉出去不了突击的修个银细线多司令重기的密码面干汤部明年参加给面部无权给三个不了 不论的你听马的他太你为目击为时的七张有的三年提高了接着给你退满心内部忙不了推动都面具没图别那些七度都送我他内部卡记了接着批特动明年新月别下去去卡不远三年提给内部开具他门心这个给拆进新不的明年操别拆给这了批有的他直接给七句给具的你彻底切有几点多 从有家长妈妈面干跟工资理性长期听闻不论的了肉肉的区别面具如果看你是比肉肉的情有缘他的你空不论的了面具肉肉的用天你不用不信空给三年提给那边日故给看比明松通人心也是什么了那边体外妈妈的面具前年空作了地摊摊作为日外金对于被什么最困难的民度及松度 下就看图三年提给面部细节中国面部组织我 接着下去七星预报团，加在七位录制车的中国面部公务员，六十一十几年组，八点七个月。吴俊基，按照三年提给面对面的六七七八月，实际上六十不论的人，我也是下年三年提给面就参加人民六十多元日外月子七八团。

0: ᱟᱠᱪᱩ ᱪᱮᱵᱟᱛᱟᱱ ᱪᱮᱯᱡᱤ ᱛᱟᱫᱩᱱ ᱢᱮᱱᱡᱩ ᱨᱚᱜᱩᱨ ᱛᱟ ᱞᱟᱜᱡᱮ ᱯᱤᱡᱤ ᱥᱤᱱᱫᱮᱱ ᱵᱟ ᱥᱚᱡᱩᱱ ᱥᱚᱜ ᱞᱮᱫᱩᱱ ᱭᱟ ᱵᱤᱱᱮ ᱵᱩᱨᱩᱱᱫᱤ ᱢᱤᱜᱱᱮ ᱪᱮᱝᱜᱟ ᱜᱤ ᱢᱮᱱᱡᱩ ᱥᱮᱵᱡᱤ ᱪᱩᱡᱮ ᱛᱚᱨ ᱫᱚᱨᱚ ᱪᱮ ᱭᱩᱡᱤ ᱥᱩᱱᱫᱩ
1: ᱤᱨᱮᱱ ᱠᱤ ᱪᱤᱱᱡᱤ ᱵᱩ ᱪᱤᱱᱥᱟ ᱵᱮ ᱧᱤᱪᱷᱟ ᱢᱤᱝᱟᱨ ᱤᱨᱮᱱ ᱛᱟ ᱨᱤᱯᱟᱨ ᱥᱟᱢᱥᱤ ᱡᱤ ᱛᱩ ᱤᱠᱪᱮ ᱱᱟᱝ ᱛᱩ ᱢᱩᱥᱩ ᱛᱮᱝᱠᱤ ᱪᱷᱩᱣᱟ ᱛᱟ ᱛᱮᱨ ᱪᱷᱚ ᱱᱤᱵᱤ ᱢᱤᱝᱫᱟ ᱠᱩᱭ ᱥᱤᱱ ᱭᱩᱡᱤ ᱥᱮᱭᱩ ari chuo ki nyi cha bi wei ni chu le xin na ari bi ri ni ki ari tan yi ren ki ti ni lo du ki na be ton ne dong tu ju ji gu sam xi ji tu ming da gu ba ta sam xi ji tu ti le nu ba tun xin yu ji su se che yu ti chu ki bi ri xi ki ari zong tong ti ren pu gu ngo me yi che ti le ming da gu yu ji xie tu ari si shun ki tu rin bi ri xi ki nyi cha nian jo le ari tan yi ren pa xia be sam xi ji tu yi che ngue ki nang tun ke bza che yu ba ta 屯前区区一托年华尔摩茨出库国门区区他一人请为自家家家谢路途东区南屯贵于不满塞中区拉泽人行期春明区一人请应对内屯他去切区温巴密宾亚塞谢切于不是捏出新开明年二日总统宣布万斯塔一人出错给吹奔卡里巴夫以内区别二日他一人请推门错别托彻提 明年 70달 수지르토 체규 인시 세규시 싱글링게 콘셀레 체인주 슈케 미마 캬솔라 탄조가이 리첸킨 쿤난케 제시 상블라시 샤미야 링게네 모투 중앙 롱팅년 진지게블레코 표가 칠럼토 구지 슈베 리첸 현다남 센조나조
2: 디타니 키랑기 수조 딩규
3: 바세강게 제니 앙다디 시비네 규제튼유타 시비르기 체진 세부통투베 로데부낭초
4: 제무디잔바 차당아지 용잠규비는 디타니아 편도여시
2: 디타니 키랑키 시어보어도유
5: 시엘라 주베지리아 공부갸베비니나 시진 로지 용토그지
6: 내가 두디잔바 강고르 슌비는 류중 용외 마체 편도야 랑고른 가비니즈레 유튜브그다
2: 디타니 키랑키 차나유
6: 케니 이와치는 퉁궁양갸르 피쥐동토
7: 기고체제 롱주양스체는 대탄러 편도 첨부여시
2: 디타니 튜탄 남바군도 토낭 차구비 차와시힌
6: 류중게 강람 원장게 주시게 디구게 코리오 나르레 야도 주지
2: 디탄키 중국 나조 창매 냠토 송경치

0: 귤쿠 나와 냠바
1: 양주 초체투
0: 셰지 일르지바
2: 냠나 조에 추바
0: 큐미 케제 뎀바 미리 양녜
2: 미리 양녜
3: 생글링게 군캄사 나나초 응어균신 미리 양년 시비 리젤리 체나 젠송총서 나니 팅디리 젠키 조경버 게추힌 데렌키 리젠나리아 괴미 링게초 서좀라모 세절하무 시버 비교타 라미 첩진 딘히 표정경초 라무초베 서좀나부타 첩슝 첩지버 남게 단신라타 스남 점듀라키 베기 야랑 신진키 찹스민나 시즈함에 무수 균용회 진전 초와 추식 제대 머부 카제타 뮤나지초 사트위월나 망즈 추규서 낭튠카 듄르이티 편닝페 개구균진 신전 렘루키 도주파 편종사페 지소진로 렘루키 외동초회 초와 쳔바르제샤 티네 튜츠윤진송베지 신전개상기 라리아 시즈함어 쇠월 영화타 고버지다 징주이 멍미나 슈베고린신토 시그니 냠토 추규 심타제파 공의계 켄디 창수제파 군이 진디 땅월가